해주는 음악이 많이 필요하죠.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인공지능 시대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MIT 교수인 쉐리 터클이 쓴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의 발달과 인공지능과 맺고 있는 인간들의 대응이랄까 교감이랄까 하는 것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감정적인 지원 혹은 정서적 안정감을 더 이상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젠 이런 이야기가 SF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이처럼 인공지능과 가까워질까 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젠 이미 그런 흐름이 대세가 됐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는 정서적 친밀감의 소중함, 고귀함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내용의 대화를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고 계실 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인공지능과 혹은 저 멀리 있는 SNS 속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대금 독주 음악 골랐습니다. 우리에게 대금이란 이 땅에서 만들어진 향악기로서 설화까지 품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악기입니다. 악기가 설화를 품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민족의 기억과 상상력, 공동체 정신과 상징이 악기에 투영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금은 만파식적 설화를 품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략 이런 이야기죠. 동해 한가운데

산소태 삶아도 그 충혼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구런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구런이 회왕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모함으로 인해서 강남에 귀향을 갔다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마침내 초나라강 명라수에 빠져 죽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인조대의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낸 백주 이명한이 지은 시조십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초강 어부드라는 초강 이렇게 두 글자로 시작하는 시조시 우리가 두자머리 시조라고 하는데요. 두자머리 시를 노래하는 음악이라서 처음에 3박을 생략하고 넷째 박부터 시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여밀락 듣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여밀락은 짧은 여밀락입니다. 여밀락 전체 7장을 각 장마다 조금씩 들을 수 있도록 특징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연주했습니다. 보통 여밀락을 연주할 때에는 4장부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연주하는데요. 이번 연주에서도 중간 즈음에 속도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4장 급박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짧은 여밀락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수년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7장까지 고루 들을 수 있도록 짧게 압축해서 연주한 음악 짧은 여밀락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수년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밀락 7장까지 전곡을 들으려면 1시간 20여 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밀락 전곡의 느낌을 느끼도록 한 연주도 의미가 있네요. 짧은 영산회상이나 짧은 산조 이런 곡들도

십리길 백사장에 해당화가 피었는데 바람을 맞아 뚝뚝 떨어지는 풍경 끝부분에서 노래했는데요. 가야금 반주로만 노래한 백구사도 운치가 있네요. 가사 백구사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선율도 아름답고 목구성이 참 좋은 곡이죠. 가사 백구사는 전성, 요성, 퇴성 등 다양한 목구성이 돼 있는 곡이라서 부르는 이도 좋지만 감상하기에도 더욱 묘미가 있는 곡이 아닌가 합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더운 날 초강 어부드라를 들려주셔서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이번 스페인 출

하여 정월 보름에 세웠던 볕가리 때에서 벼 이삭을 내려다가 흰떡을 만들고 콩으로 속을 넣어 송편을 만들어서 머슴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이는 세시 풍속이 있는데 이날 스무 살이 되는 머슴은 술을 내어야 온전한 성인인 품앗이꾼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음력 7월 보름을 중원 백중날이라 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마시고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씨름놀이도 했다고 동국세시기에 적혀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을 굿, 초연, 머슴날, 농부날 또는 종날이라 하여 시냇가나 산기슭이나 나무 밑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농악을 치고 하루를 즐겼다. 또 이날 그 해의 농사로 장원에 뽑힌 집 머슴에게 삿갓을 씌워 황소에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면 이때 그 집 주인은 술과 음식을 내어 잘 먹였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엔 때묻은 무명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바짓가랑이는 정강이까지 걷어올린 채 조끼 주머니엔 담배 쌈지와 부싯돌을 넣고 작대기로

떨 겨가는 그놈을 잡아다 장을 담갔다가는 딱지 하나면 밥 한 사발 넣끈히 넘겼었는디. 하루 일이 끝나면 주인집에 사랑방이 있을 때는 가마니치기나 새끼 꼬기 같은 밤일을 하다 자지만 그렇지 못할 때

글을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지금은 드라마나 소설,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가 됐지만 지난날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존재라서 오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 글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사회사적 지식을 알려주시네요. 상머슴이 1960년대 1년 3경 20섬이었다는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날이 유난히 더워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태평소의 쨍한 소리가 더욱 시원하게 들리네요. 김숙자류 입춤 반주 음악 감상하고 오셨는데요. 김청만, 유인상, 김현수, 박지혁의 사물, 이재혁의 태평소, 이철주의 대금, 한선아의 가야금, 김무경의 아쟁, 왕기철, 김유경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머슴 코너 이야기에 보충해 주실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상머슴은 멍석도 짤 줄 알아요. 혹한기에 벽에 걸어서 두 달여 짜면 멍석 한 장 엮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머슴 아재가 문맹이어서 여름방학 때 책을 다 잘라서 풍년초 골연 담배 피시기도 했죠 하셨습니다. 아, 그 혹시 쓰는 책, 읽는 책을 다 잘라서 만든 건 아니겠죠? 아, 그런 추억이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진도 지역에서 전승된 강강술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강술래는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 예능 보유자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박용순은 1938년 전라남도 진도 태생입니다. 11살 때 고향에서 친구들과 강강술래를 잘했다 하고요. 22살 때에 둔절리로 시집을 갔는데 당시 강강술래 대회가 열리자 둔절리의 선소리꾼으로 참가해서 2등상을 수상했다고 하죠. 박용순의 실력은 당시 같은 마을의 강강술래 보유자 최소심의 눈에 띄어서 마침내 전수생으로 선발됐고요. 이후에 최소심의 강강술래를 제대로 배워서 1993년에 진도 강강술래 보유자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강강술래 듣겠습니다.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나보세 뛰어보세
1: 강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이 터지게
1: 강강술래
0: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남생 돌아라
1: 졸래졸래가 잘 논다 어아색이 저색이 고남생 돌아라 일사 정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규두야 아랑규두야 솔라무초야 내댓그랑 나무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떨떼 먹고 미나리 당주고 더듬세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

0: 정정정예영자
1: 이도 군산청예영자
0: 정정정예불자
1: 이도 군산청예불자
0: 정정정예불자
1: 이도 군산청예불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 버리여
1: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 버리여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만부 대사리 끙자

0: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해난다 덕성 풀자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해난다 덕성 풀자
0: 강강술래

1880년에 태어났고요. 일제강점기 때 삼남지방에서 박저 때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을 정도로 대금계에 이름났던 분입니다. 이 심방곡이나 봉장취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대금산조의 틀을 완성한 분입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880년에 태어났고요. 일제강점기 때 삼남지방에서 박저 때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을 정도로 대금계에 이름났던 분입니다. 이 심방곡이나 봉장취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대금산조의 틀을 완성한 분입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자신의 작은 증조부의 산조를 연주했네요.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박종기째 대금산조 함께 하셨습니다. 박종기 명인이 연주하던 대금 실무를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각종 향기와 태양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선선해진 저녁 공기 속에서 나는 벤치에 앉았고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둥글게 사그라드는 들판을 바라보았다. 나는 충족되었다. 알베르 카뮈의 에세이집 결혼 여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우리를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들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시작의 노래입니다. 낙화.

0: 바람이 크게 불기 전에 네. 직전에 네. 시작을 하게 돼서 그간 많은 프랑스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또 다른 세계로 가면 좋겠다. 라고 마음
1: 붙이셨던 장본인이라는 얘기일까요?
0: 그러면은 좋긴 하겠지만 뭐 저도 뭐 기여한 바가 있겠죠. 근데 네.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한국학도 한국어를 갈 역할을 그게 있었다면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저변도 넓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또 다른 세계로 가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1: 그래서 네. 7월에 이제 영국 귀국. 걸 네, 하신다고요.
0: 맞습니다.
1: 와, 좀 멋지게 들리네요.
0: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1: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그 15년 전에 프랑스에 가서 이제 한국에 대한 뭐 사회, 문화, 예술, 뭐 다양한 이 한국의 정체성에 관한 것들을 이제 그 또 다른 우리로 보자면 그들이 외국인인 것이니까요. 뭐 그 이야기를 전하셨을 때. 어쨌든 그 사회 내에서는 최정우님은 경계인이고 이방인이셨을 거잖아요. 그 어떤 좀 어려움이나 뭐 그런 정체성이 자신에게 주는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0: 오히려 저는 그 정체성의 어떤 강점이랄까요? 또는 소통 가능성을 좀 확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0: 막 하는 네.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언어는 나에게 들리는 언어가 될 필요도 없고 평소에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언어 사이에 어떤 위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학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어,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성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넓게 의미하자면은 감성적인 것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그래서 조금 정리.

0: 님의 그또 하나 굉장히 독특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학자, 비평가뿐만 아니라 음악가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좋아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기도 하셨고, 또 밴드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하셨던 일인가요?
1: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체한 적이 한 번도
0: 해체한
1: 없다.
0: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활동
1: 네.
0: 중이고,

미학, 예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높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나 미라고 하는 것이 가치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냐 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때문에라고도 생각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무엇이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되었는가? 약간 한 발짝 멀어져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질문의

0: 자꾸 걸리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고 네. 이것이 무엇인가를 전후, 선후의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경험은 이제 그런 겁니다. 글조차도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던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서로 섞이면서 앞과 뒤 또는 위와 아래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문장으로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런 의도가 있죠.
1: 네. 그렇군요. 네. 네. 사유의 악보. 네. 한번 일독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0: 네.
1: 자, 음악을 한 곡 함께 들을까 하는데요. 저희가 최정우님께 선곡 부탁드렸잖아요. 네. 어떤 곡 들을까요?
0: 제목이 좀 기이할 수 있는데요. 전주곡 0번
1: 네.
0: 빛은 어둠 안에서 라는 곡인데요. 기타 독주곡이고요.
1: 네. 직접 연주하신 거죠?
0: 네. 예. 작곡과 연주를 다 했고 기타 한 대로 가는 음악이고요. 여러 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야금이 들어가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타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음이 아니라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이 딱 나눠지는 음이 아니라 기타의 튜닝을 바꾸지 않고서도 어떻게 그 사이의 음들 소위 미분 음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미학적으로 네. 고민해본 곡입니다.
1: 네. 최정우님의 작곡 그리고 직접 연주를 한 전주곡 0번 빛은 어둠 안에서 리게티를 위하여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반부까지만 감상하겠습니다.

0: 한번 밀어붙인
1: 네.
0: 그런 작곡가라서 그에게 헌정하는 그런
1: 아,
0: 느낌도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후반부에 리게티를 위하여라고 제목에 쓰셨군요. 자, 앞서 저희가 그 최정우 님이 내셨던 첫 책, 사유의 악보 소개를 들어봤는데, 이게 2011년에 나왔죠. 네. 그래서 올해가 사유의 악보 출간 15주년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기념해서 북 콘서트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연주도 하시고 또책 이야기도 나누게 되시는 건가요?
0: 네. 그제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인 것 같아요. 단순히 콘서트도 아니고, 단순히 뭐, 그 북토크도 아니고, 그둘 사이를, 역시 사이인데,
1: 네.
0: 어떻게 하나의 형식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한테 굉장히 재밌어요. 예.
1: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0: 일단 그 방금 나왔던 곡이 수록된 앨범 성무일도, 그
1: 네.
0: 다음에 제 가장 최신 앨범인 사원소론의 이제 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곡들을 설명한다거나
1: 네.
0: 또는 설명에 어떤 곡이 예시로 붙는다기보다는 그
1: 네.
0: 둘 사이가 조금 어떻게 융합될 수 있지 않을까?
1: 아.

0: 꽤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15년 전에 스스로 던졌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과 15년이 흐른 지금.
1: 인 것 같아요. 단순히 콘서트도 아니고 단순히 뭐그 북토크도 아니고 그둘 사이를 역시 사이인데
0: 네.
1: 어떻게 하나의 형식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한테 굉장히 재밌어요.
0: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1: 일단 그 방금 나왔던 곡이 수록된 앨범 성무일도 그
0: 네.
1: 다음에 제 가장 최신 앨범인 사원소론의 이제 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곡들을 설명한다거나
0: 네.
1: 또는 설명에 어떤 곡이 예시로 붙는다기보다는 그
0: 네.
1: 둘 사이가 조금 어떻게 융합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거를 좀 꿈꾸고 있어요.
0: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1: 한번 오시죠.
0: 네.
1: 내가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할수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랄까요? 조금 다른 건데 그 부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요청처럼 느껴집니다.
0: 네.
1: 내가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할수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랄까요? 조금 다른 건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아까 전에 뭐 쉬운 글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어떤 몸을 입어야 더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우리가 예전의 그물, 예전의 도구로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었던 어떤 감정들이 있다면 또는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제첫책 사유악보하고 가장 최근의 책 세계사회를 비교해 보면 글쓰기 어떤 몸이랄까요? 그게 좀 변화.

0: 이 최정원님을 붙들고 있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1: 오늘의 화두이기도 할것 같은데요.
0: 네.
1: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로 고정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인 또는 뭐 남성, 여성, 네, 또는 뭐 남녀노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이에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 흔들리는 경계를 우리는 되도록이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흔들리는 그 자장, 파장을 보여주는 게 예, 또 솔직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좀 직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화두는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0: 네. 뭔가 라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두 개의 솔로 앨범 중에 성무일도 2021년에 나왔던 이 음반은 기타 독주를 담은 음반이고, 사원소론 2024년 음반입니다. 이건 또 굉장히 독특한데, 수록곡이 모두 뭐한 10분에서 20분 뭐 정도 이르고, 다섯 트랙이고 한 74분 정도 된다는 정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소론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원소, 뭐 물, 불, 흙, 공기 요것을 컨셉으로 한
1: 네, 정확히
0: 음반인
1: 맞습니다.
0: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이

0: 밖에 여전히 불, 물, 공기, 흙은 원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기반하고 있는 대단히 기본적인 물질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여전히 추동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물 하면은 뭐 흐름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망각 또는 뭐 시간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불이 어떤 재앙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변혁시키는 열정도 의미할 수 있고, 사실은
1: 그렇죠.
0: 우리가 이네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꿈꾸고 또 사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여기 설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앨범을 통해서 사원소가 지닌 음악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인간 너머의 음악이 지닌 인간성의 영역 안과 밖을 탐구한다. 요건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0: 박혜진이 목소리를 그 소개를 한번 녹음을 해서 제가 쓰고 싶은데, 인간 너머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제 돌아가신 황현산 비평가님, 저도 참 좋아했고, 생전에도 많이 뵀었지만은, 황현산 선생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0: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하던 인간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그 정의, 그 정체성이 가장 의심받고 또 의문에 부처지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인간 너머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너머는 어디일까? 그게 대단히 회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 물, 흙, 공기라는 고전적 요소로 돌아가서 사실 그것들은 인간 밖에 있는 것들이지만 또 우리가 사주를 얘기할 때 아, 넌 불의 기운이 세.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우리 어떤 성향 내지 성질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그 인간 너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안이자 밖 또는 그 사이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잘 이해하셨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이런 설명이나 수록된 음악이 소위 대중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아까 굳이 쉬운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스스로 사유하고 있는 것들을 사이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책도 쓰시고 음악으로 표현도 하시고 계시니까, 대중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와 만날 수 있게, 혹은 다른 것이라면 또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지만 같이 확장할 수 있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시나요?
0: 네, 이거는 제 자랑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욕도 아니지만

0: 뭐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한계 경험 또는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디까지 좀 극단 예, 가볼 수 있을까
1: 네.
0: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목격할 수 있고 또 같이 감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1: 네. 한계 경험.
0: 네.
1: 좀 새로운 용어지만 굉장히 신선합니다. 보통 이제 두렵잖아요.
0: 그러니까
1: 본인에게 익숙한 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 낯선 것 혹은 한계라고 느껴진 것에 자신을 잘 몰아붙이지 않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한계 경험에 자신을 한번 놓아보는 그런 걸 좀 제안하신다고도 제가 느껴지네요.
0: 네. 예. 왜냐면 아까 그 힐링과 허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익숙한 것에 우리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1: 네.
0: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예술 뭐 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또는 미처 우리는 느끼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예, 바로 눈앞에 또는 귀 안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예,
1: 네.
0: 그 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최정호님의 글과 음악은 청중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글을 이렇게도 쓸 수 있나? 그것이 긍정

0: 유주는 왜 나를 버리냐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1: 네.
0: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한마디로 조금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언제나 영감은 아픔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1: 아픔에서?
0: 네,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1: 네, 좀 편안해 보이시는데 요즘에.
0: 그래요?
1: 농담입니다.
0: 그래서 요즘 작품이 잘 안 나와요.
1: 아픔에서 영감을 받으신다. 네. 네. 자, 앞두고 있는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네. 7월 3일부터 12일까지 1인극 갈라진 마음들이라는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작품에 우리 최정우님이 음악감독으로
0: 등장하고 음악 역시 라이브를 결정한 이유가 그 배우의 바뀌는 몸과 목소리와 몸짓과 함께 음악도 어떻게 한 사람이 내는 음악이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1: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공연이 되겠네요.
0: 보시죠.
1: 네. 자,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동들 그리고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최정우님의 화두로 삼고 있는 질문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는 옛 말이 있죠. 요즘 들녘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선가 졸졸졸 맑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와요. 모내기를 마친 논마다 물이 가득 차오르는 계절이기 때문인데요.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연주로 이끼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이아름의 노래로 바실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아, 지금 한창 흙 속에서 막 그 생명체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죠. 씨앗이 이제 싹도 틔워야 되고 식물로 또 자라나야 되니까 열매도 맺어야 되니까 참 바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664님께서 한여름처럼 무더운 오늘 날씨인데요. 우리 음악은 시원하게 흐르고 어렸을 때 논두렁에 물고 찾아서 물 들어가게 열거나 또 물빼기 했던 기억이 오늘 여는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는데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들

문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느냐를 뜻하고요. 중국 문명과 역사는 이 관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 근대 중국은 잦은 왕조의 교체와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도전을 겪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쪼개지고 북방 민족이 지배하는 시기를 거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흡수시켜 전통 문화를 재편하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죠. 근현대 중국은 외세의 침입이라는 도전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에 대응해 수천 년 이어

시적인 흐름을 얼후와 함께 국악기로 연주한 곡 띄워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세계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 일상의 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즘이죠. 세계사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실감하기도 해요.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황하 듣고 오셨는데요. 주의 답을 찾아가는 힘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흔들림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는 글. 이다지 작가의 최소한의 해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힘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흔들림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는 글. 이다지 작가의 최소한의 세계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 만나보실까요?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달린다 전해드리죠.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달린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적벽가의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소재로 해서 긴박한 싸움 대목과 용맹한 조자룡의 활쏨씨까지 격렬한 상황을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곡인데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노래와 연주로 판소리 적벽가 주제에 의한 관현악 활 전해드립니다.

있는 노숙 딸에 물어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안이속일 듯 너에게다. 어찌 안이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이러한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떠들어갈지. 그때여 서성 정궁이 상류를 바라보니 우방여울 떠난 데 위에 공명선생이 그저 흰구채를

떠들어갈지. 그때여 서성 정궁이 상주를 바라보니 우방여울 떠난 데 위에 공명선생이 그저 흰구채를

합창단의 노래와 연주로 판소리 적벽가 주제에 의한 관현악 활 듣고 오셨습니다. 7426님께서요. 도서관 수업 듣고 버스 안에서 음악마루 들어요. 점심은 드셨나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콩국수 먹고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네. 와, 벌써 이제 콩국수 먹는 계절이 왔군요. 맛있게 드시고 출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해 주신 곡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얼음 연못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자락의 노래와 연주로 UNI 노다갓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곳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즐겁게 노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시원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음악 듣다 보면 이 또한 힐링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평화로움 가득 담고 노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김과 바삭한 음식의 비밀인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750님 찾아와 주시고요. 김인설님께서 아까 비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쏟아지는 무서운 비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갑자기 많이 오다가 그쳤어요. 전주도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처럼 말고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서운 거 말고 갑작스럽게 팍 내리는 거 말고 좀 고루고루 좀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준비한 곡은 심박서클의 연주인데요. 당신의 혈액형 듣고 오시죠.

당신의 혈액형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형이세요? 우리는 각기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혈액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헌혈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정말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네, 해보신 분들은 이게 건강도 스스로 체크해 볼 수가 있고 또 괜히 또 하고 나면 뿌듯하다라고 하시던데 지난주 일요일이요.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어요. 뉴스 보니까

김건형의 대금 연주로 지선상의 아리아 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솔님께서 저는 AB형입니다. 헌혈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안 해본 사람 여기 또 있어요. 저. 저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도 참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게 참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렇게 좀 무거움으로 남아있는데 저 언제 한번 꼭 진짜 해볼 계획입니다. 태정태세 이문세님께서 저는 RH 마이너스라서

미세한 공기층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식감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바삭함을 잃어버리는 건 비단 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감자칩이나 크래커, 누룽지, 심지어 튀김옷까지. 맛있는 소리를 자랑하는 음식들은 왜 다들 공기만 만나면 이토록 무력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수분이 재료의 세포 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바삭함이란 단순히 딱딱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재료의 미세한 틈이 치아에 다 부서지면서 나는 경쾌한 파괴음이에요.

김선효의 검은 고 연주로 바람 전해드렸습니다. 아, 바람도 그 습기 머금은 바람 불면 금방 눅눅해지는 게 김이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식탁 위의 영원한 밥도둑 김. 뭐 김 싫어하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김이 금방 눅눅해지는 이유와 바삭한 음식들에 숨겨진 수분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0: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국악밴드 소름의 노래와 연주로 이어도 사나 듣고 올게요.
1: 우리나라도 잼도제다 삼세새끼 나는 듯이 잘도 잘도 가는구나 이어도 사나

0: 다행이네요. 요즘은 공연도 보러 간답니다 하시면서 얼마 전 공연에서 가야금 병창 하시는 김민정님의 음악 들었는데 아, 두 곡 중 아무거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청해 주셔서 그 곡 중에 한 곡 선정해 봤습니다. 수군가를 소재로 한 곡이에요. 육지로 나오는 아름다운 광경을 노래했는데요. 김민정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The Land of Morning Come 듣고 옵니다.
1: 그때요 용왕이 우연득 병하야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가 용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공을 불러 토끼의 화상을 한번 그려보나.

아버지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달게 되었는디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웬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 나오는디 자라등이 없

김민정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The Land of Morning Come 전해드렸어요. 417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두꺼비님 문자 잘 봤고요. 7208님께서 저는 B형이고요. 헌혈 많이 해서 은장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그 헌혈 유공패를 주는데 은장의 경우가 30회. 아, 30번 이상을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와,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네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마지막 곡은요. 소금 독주 여행 준비했는데요. 한충훈의 소금, 최윤정의 탁 연주로 만나보시죠.

홍록읍으로 16세기 회화 작품인 희경루 방해도를 현대 공연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작인 희경루 방해도는 1567년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했던 다섯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개회도입니다. 공연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과 우정,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약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선 무용단 정기공연 길이 펼쳐집니다. 연고무와 호남건무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초청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예술단체인데요.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이수자인 수범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상설공연 토요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병은 장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거든요. 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그래서 손소독제보다는 비누로 흐르는 물

0: 파트의 상상이야.
1: 주의를 해야겠죠.
2: 그렇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게 되면요, 남녀노소 모두가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올여름에도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악당광칠의 복대감 듣고 왔습니다.
1: 아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0: 더워요.
1: 확실히 더워졌습니다.
0: 네.
1: 이런 더위 때문에 유아들 수족구병도 예년보다 빨리 등장하고 확산 중이에요.
0: 아 아이 키울 때 제 이 수족구병이 참 무서웠어요.
1: 열나고
0: 맞아요.
1: 그러잖아요.
0: 네.
1: 애가 그냥 팍 밟던 애가 갑자기 진짜 물 물 먹은 어떤 수건처럼
0: 맞아요.
1: 쳐져가지고
0: 맞아요.
1: 안쓰럽죠 진짜. 그리고 또 식중독까지.
0: 네.
1: 감염병에 안 걸리게 진짜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0: 잘해야 돼요.
1: 네.
0: 왜냐 우리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프면 진짜 서럽고
1: 진짜
0: 힘들고 괴롭고
1: 맞아.
0: 그 느낌은 진짜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1: 서럽죠 진짜.
0: 네. 제일 좋은 건 예방입니다.
1: 네, 맞아요. 네. 그래요.
0: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네. 무탈하게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함께 힘내보시고요.
1: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같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운 어떤 개인 위생 수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0: 한번 정보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모두가 다 아는 뭐 손 씻기, 뭐 양치질 이런 네. 씻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0: 수족구병도 예년보다 빨리 등장하고 확산 중이에요.
1: 아, 아이 키울 때 제 이 수족구병이 참 무서웠어요.
0: 열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봉희 씨? 예. 튀김을?
1: 튀김이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겠지.
0: 진짜 큰일 나.
1: 했었는데 큰일 날 일이더라고요.
0: 옛날에 네, 옛날 옛날.
1: 딱 올려놓고 다음 날 또 먹고. 아. 요런 습관을 고쳤다라든지.
0: 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봉희 씨?
1: 예.
0: 튀김을?
1: 튀김이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겠지.
0: 진짜 큰일 나.
1: 했었는데 큰일 날 일이더라고요.
0: 옛날에 네, 옛날 옛날에.
1: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을 네네. 지키는 여러분들만의 수칙들. 네. 문자로 한번 받아볼까요?
0: 그래요. 우물정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0: 인가 농산에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눈수영.
1: 이야. 그래, 뭐, 이게 눈 안에 뭐, 뭐가 이물질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빠지나요?
0: 그런가 본데요.
1: 아, 그래요.
0: 빠지는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으니까.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우리가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눈에 계속 들어갔는데
1: 있어요.
0: 거울로 봐서는 보이지도 않고
1: 이게 그리고 막 손으로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0: 맞아요. 면봉이나 이제 보이면은 살짝 그걸로 걷어내는데 잘 보이지도 않죠. 아, 많이들 하세요. 아.

0: 방송 최고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189님께서 머리를 감고 자면은 머리에서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반드시 말려야 비듬도 안 생기고 두피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죠?
1: 말려야죠.
0: 반드시 말려야 돼요.
1: 맞아요.
0: 안 그러면 좋지 않죠. 옛날에 저 이제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는 안 말렸었어.
1: 머리를요?
0: 네. 감고 그냥 잤었어.
1: 그냥 잤어요.

0: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1: 달걀 같은 거 요리하고 나서 반드시 손 바로 씻고
0: 껍질,
1: 네, 네, 껍질 조심하셔야 돼요.
0: 진짜 날이 더워지면 아무래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같아요.
1: 맞습니다. 자, 나의 개인 위생 수칙들 네. 소소하게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4230님의 신청곡으로 전태용 노래가락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여름철에 꼼꼼하게 지키고 있는 위생수칙들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고요.
1: 네.
0: 4127님. 진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코올보다 비누칠 해서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손 자주 씻어야죠. 네.
0: 맞아요. 바이러스, 우리 손이 진짜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1: 아, 그렇죠.
0: 5만 가지들 다 만지고 있죠. 네. 이걸 통해서 옮겨가죠.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진짜 위생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제가 우리 둘째 때문에 걱정인 게 그렇게 손톱을 물어뜯어.
0: 저도 근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1: 막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여기가 네. 진짜 더럽다, 균이 많다.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고 또
0: 하는 거예요. 아, 습관이어가지고
1: 그렇더라고요.
0: 아이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다 볼 필요도 있어요.
1: 아, 애정 결핍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애정 꼭 결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건데
1: 네네네.
0: 그게 출발 지점이 분명 마음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에.
0: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손도 막 물어뜯고 했었을 때 뭔가 불안감?
1: 아...
0: 뭔가 그런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출발 지점이.
1: 그래요.
0: 그쪽도 한번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윤혜성님께서는 칫솔은 소금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 사용을 하세요. 소금물 가글도 좋습니다.
1: 소금물 말씀도 많이들 해주시죠.
0: 그러게요.
1: 깨끗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0: 맞아요. 네, 칫솔도 또 잘 말려줘야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건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칫솔. 그런 데다 해가지고 좀 잘 말려주면 좋죠.
1: 네네. 네. 5171님께서 우리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1번 택배 박스 집안에 들이지 마라. 각종 먼지, 벌레, 바이러스 따라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아주 조심합니다.
0: 이거 아주 필요한 잔소리인데요.
1: 난 다 집 안에서 뜯는데.
0: 저도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1: 그럼 복도에서 뜯고 들어와야 되나요?
0: 그렇죠. 현관문
1: 어...
0: 앞에서 일단 뜯고 방 안까지 안 가죠. 아니 왜냐면 이 벨트 타고 다니잖아요. 얘 박스들도.
1: 그렇겠죠.
0: 예. 캐리어랑 똑같은 거예요.
1: 아, 그래도
0: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1: 밖에서는 못하게 써서
0: 제일 놀라운 거는 이제 그거를 식탁까지 가지고 올라오는 게 대박인 거죠.
1: 난 식탁에서 뜯는데.

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띄어읽기가 개 호주가 아니라 개호주 밴드 아니에요?
0: 호랑이 그거죠?
1: 뭐 새끼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애기 호랑이. 예, 예, 예. 개호주 밴드를 만나.
1: 거기를 띄어읽어요.
0: 개호주. 개호주 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입니다.
1: 그 6월 25일에 네. 본선이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이거를 이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그 무대를 보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늘 방송 2부 끝까지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0: 자, 이번에는요. 2024년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금상 수상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트리거의 폭류 듣고 올게요.

0: 커피털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안녕하시오. 나는 21세기와 조선시대를 넘나드는 도사 전우치올씨다.
6: 야 우치야, 우치야, 사람들 다 아는데 너는 왜 맨날 나올 때마다 나는 전우치올씨다 그러고 있냐? 더워 죽겠는데 진짜.
5: 그러게. 오늘 날이 몹시 덥긴 덥구나. 21세기 서울에서 먹던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여기 조선에서도 어디 구할 데가 없을까?
6: 가만히 있어보자. 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동빙고와 서빙고, 그것도 아니면은 내빙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5: 허허, 동빙고와 서빙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더냐?
6: 우치야, 우치야.
5: 응?
6: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조선시대에는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여름까지 쓰기 위해서 국가가 빙고라는 관청과 창고를 운영하면서 얼음을 채취, 보존, 출납했대잖아.
5: 아하, 그래서 동빙고, 서빙고가 있어.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0: 오주화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고 왔습니다.
1: 한 겨울에 이제 한강이 얼어 있으면 그 얼음을 채취를 해서 빙고에 네. 넣어놓고 한 6개월간 네. 잘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한 여름에 필요할 때 또 꺼내 쓰는.
0: 그죠.
1: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0: 신기해지죠 우리 선조들은.
1: 그러니까
0: 지혜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1: 땅속 깊이 팠대요. 뭐 돌, 흙 이런 걸 깔아가지고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선조들 대단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풀러 가야겠지요. 지금 출발합니다.
1: 봄철 심근경색 환자가 50만 명 이상으로 겨울에 발생하는 환자보다 만 명, 1만 명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강한 냉방은 심장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들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

0: 너무 큰 차이가 생기면
1: 그쵸.
0: 그 차이에서 오는 간극 때문에 몸에 어떤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1: 변화가 일어나죠.
0: 네.
1: 네. 아, 비타민, 혈액, 물 중에.
0: 근데 이것도 힌트 드려야 되나요?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1: 안 드리면 안 되지 않나요?
0: 대한 적십자사를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2: 좋다. 얼씨구.
1: 커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런가요?
1: 적십자사면은
0: 왜?
1: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런가요?
1: 어
0: 왜요?
1: 아, 아닌가요?
0: 왜요?
1: 거의 정답이잖아요 사실상. 사실상 정답 아닌가? 아,
0: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1: 아니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 힌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0: 이거 뭔 텐션이죠 이게?
1: 아 어 글쎄요.
0: 그냥 올라타요. 적십자에 올라타.
1: 적십자 좋다. 적십자 좋아요.
2: 그래 어? 같이 가요.
1: 그렇습니다.
2: 그래
1: 맞아요. 네. 네.
0: 괜찮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1: 너무 괜찮아. 이것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0: 아, 예.
1: 필요한 정말 응급 환자를 위해서
0: 맞아요.
1: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어? 해둘 필요가 있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A형이신가요?
1: 전 미남형입니다. 무슨 형이시죠?
0: 전 호남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호남형이셨군요.
0: 네, 네. 네.
1: 저희는 미남형, 호남형입니다. 네. 네. 저희는 뭐 별다른 뭐 그런 건 아니죠.
0: 어떤 게요?
1: 예.
0: 여기까지
1: 불안해가지고.
0: 자,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이 내용은 진짜 아, 여러분들이 그렇죠. 잘 챙겨가셔야 돼요.
1: 맞아요. 빨리 정답 발표하고
0: 발표를 하겠습니다.
1: 부연 설명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0: 공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맘때 수국이 가장 예쁜 제주도를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귀포를 시작으로 제주시까지 다양한 색깔의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고 합니다. 수국의 다양한 색깔은 땅의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푸른색, 붉은색, 분홍색, 그리고 보라색까지 수국의 색깔을 결정짓는 땅의 이것, 토양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물의 양, 2번 질소량.

0: 한양. 한양이 네. 조선의 이거였죠.
1: 네. 아,
0: 수도인데.
1: 네. 수도인데. 네, 수도인데.
0: 근데 옛날에는 수도라고 안 했잖아요.
1: 네.
0: 예. 예? 예. 뒤집어 보세요.
1: 네.
0: 자,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1: 3번이었습니다. 산성도가 정답이었고요.
0: 네.
1: 은근히 질소량도 좀 많았었습니다. 네.
0: 오답이 좀 많았군요.
1: 정답은 산성도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산성 토양에서는 아까

0: 네, 꿈을 안고.
1: 아.
0: 그래서 한때는 또 막 라이브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시기도 하시고. 아. 네, 제가 저 나오기 전에.
2: 예.
0: 네, 그러기도 하셨습니다.
1: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그냥 왕이 아니야.
2: 예.
1: 왕 중의 왕이래.
2: 이 대회가 있었어요.
1: 왕중왕 출신이라고 합니다.
2: 예.
1: 와, 이거 어떻게 돼?
0: 를 오기 전까지
2: 예.
0: 계속 남원에 살았습니다.
2: 오, 어, 저랑 동양이네요.
0: 네. 선배님이십니다.
2: 예, 어, 영광이고
0: 말씀해주시더라고요.
2: 예.
0: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일이라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2: 네.
0: 소리하는 사람들끼리 또 예선 본선을 겨루고 또
2: 그 전라도 사투리 연기,
1: 네, 광주 사투리,
2: 광주 사투리.
1: 뭐예요? 겁내 약간 이런 거
2: 조심하세요.
1: 아니 진짜 아니
2: 놀랬잖아.
1: 맞잖아요. 이수시대
2: 있네요. 얼굴에 진짜.
1: 사투리 됩니까? 윤은혜 씨 또 사투리 연기 잘하잖아요.
2: 그 전라도 사투리 연기.
1: 네, 광주 사투리.
2: 광주 사투리.
1: 뭐예요? 겁내 약간 이런 거
2: 조심하세요.
1: 아니 진짜 아니
2: 놀랬잖아.
1: 맞잖아요. 윤은혜 씨.
0: 아이 그럼요.
1: 이게 뭐지? 약간 그 있어.
2: 근데 또 남원이랑 광주는 아, 약간 네, 억양 차이가 또 있어요.
1: 네. 그러면 소리를 본인이 원해서 한 거예요?
0: 아,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2: 아.
0: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신 네. 차려 보니까 그냥 제가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 예, 예. 네.
1: 몇 살 때였는데요?
0: 여섯 살 때 시작을
1: 아, 아빠가 시키셨어요?
0: 그죠, 내 아버지께서.
1: 아, 아, 네. 아, 내 가수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0: 예, 아니 아버지께서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2: 네.
0: 다른 가족들 저희 누나들은 그런 끼가 없고 별로.
1: 아, 누나도 아. 있어요?
0: 네, 누나가 이제 두 명 있는데.
2: 네.
1: 그럼 다, 누나 누나 아들.
0: 네, 누나 누나 아들. 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 13살, 12살 누나인데.
1: 아들 날라고 아. 나셨구나. 에.
0: 아, 그건 아니더라고요.
1: 에. 예. 아무튼
0: 모든 천재지변을 뚫고 제가 나왔는데.
2: 네.
0: 예. 근데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음악상 같은 거를 받아 오니까
1: 네.
0: 사실 아무나

0: 권마성이라는 곡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곡을 직접 만드신 건 아닐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0: 이제 싱어이시다 네. 보니까 네. 곡 구성이랄지 멤버 구성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네. 또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올라가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이번에 본선에 올라가게 된 곡 이름 네.
1: 그분과 이제 상의하면서 곡을 네. 만들었고
0: 그분이,
1: 그러다
0: 보니까 그분이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밴드셋까지 같이 구성을 하게 된
0: 그러면 그 작곡 해주시면서 그 기획하신다는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1: 아 그럼요. 네,
0: 성함 한번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1: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피리밴드 저클의 수장이기도 하고 네. 네. 남기문 네, 선생님께서 네. 많이 도와주셔서
0: 많이 도와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저희가 1분 미리 듣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색깔까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아 이런 스타일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권마성이라는 곡은 총 런타임이 몇 분짜리 곡일까요?
1: 3분 40초 정도 됩니다.
0: 완전 노래곡으로 만들었네요.
1: 아,
0: 요즘 스타일로.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곡은 중간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초반일까요? 후반일까요?
1: 후반 쪽에 가깝습니다.
2: 후반 쪽.
3: 네. 후반 쪽이요?
1: 네. 오.
3: 터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1: 맞습니다.
3: 어허.
1: 근데
3: 그리고 저희 그 메모장에 30초에 가깝다. 이 1분 미리 듣기인데
0: 1분 들려주시면
3: 30초는 본인 선택이신 거예요?
1: 맞습니다.
3: 오이, 아니 보통은 1분도 모자라서
0: 짧아서 그런가 봐.
3: 근데 왜 30초예요?
1: 임팩트 있는 구간을 탁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3: 아~ 네. 양보다 어떤 그 진로 임팩트를 주겠다. 이거 스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1: 아닙니다.
3: 그것도 아니에요?
1: 네, 더 좋은 부분도 많아서
0: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색깔까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아 이런 스타일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권마성이라는 곡은 총 런타임이 몇 분짜리 곡일까요?
1: 3분 40초 정도 됩니다.
0: 완전 노래곡으로 만들었네요.
1: 맞습니다.
0: 요즘 스타일로.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곡은
3: 부분이?
1: 아닙니다.
3: 그것도 아니에요?
1: 네 더 좋은 부분도 많아서
3: 아 그래요? 네.
0: 자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네.
0: 네 권마성 한 30초 정도 들어본다고 합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0: 아, 그야말로 아~ 권마성이네.
1: 이렇게 해서 끝이 나네요.
2: 네, 맞습니다.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0: 아, 한 단락이 끝나는 네, 거예요. 네. 완전 엔딩은 아니고.
2: 아, 네, 엔딩은 아니고. 네.
1: 지금 보니까 소리창법은 아니네요.
2: 아, 그런가요?
1: 약간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 받으셔가지고 아. 락커 스타일로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부르신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맞아요.
2: 네.
1: 네. 따로 또 배우신 거예요?
2: 네.
1: 보컬 트레이닝을 네. 하신 거예요?
2: 그냥 제 원래 하던 대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

0: 지금 일부러 오디오로만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
1: 감사합니다.
0: 이번에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물론 뭐 대통령상
1: 맞습니다.
0: 쉬울 것 같아요. 네,
1: 올해 또 대통령상 네. 승격이 됐더라고요.
0: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회 기점으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게 된 거예요?
1: 대회를 기점으로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준비하게 된 거. 짧았습니다, 사실. 네.
0: 지금 대회니까 본선을 기점으로. 본선.
1: 아, 본선을 기점으로.
0: 네, 본선을 기점으로.
1: 그럼 한 3, 4개월 된
0: 어, 짧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오.
2: 근데 뭐 사실 5분짜리 곡을 몇 개월 동안 잡고 있는다는 것 자체도
0: 3분. 여기는 3분. 응? 여기는 3분. 3분이죠.
1: 네, 3분. 네,
0: 3분이에요, 여기는. 예. 네.
2: 어.
0: 네.
2: 어쨌든 3분이면 더 짧잖아요. 네. 그걸 지금 몇 개월 동안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그 사이에 아,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이걸 곡으로 아. 정리하기에.
1: 제가 소리할 때 하던 그 버릇이랑
2: 네.
1: 그걸 이제 다 걷어내야지만 이 노래가 되더라고요.
2: 아, 네. 이건 이제 밴드 구성이다 보니까.
1: 네, 밴드 구성이기도 하고 제가 네. 이제 막 하는 게 많아요, 사실. 이 노래 노래 처음부터까지 막 중간에 막 여기 미리 듣기는 없었지만 랩도 네. 있고요.
2: 아, 네. 랩이 있어요.
1: 네, 랩 부분도 있고 네. 좀 스포를 하자면 네. 랩 부분도 있고 막 노래도 좀 가사가 많고 막 다다다다 이런 아. 일들이 많은데 혼자 그걸 소리하듯이 호흡을 막 많이 써서 하려니까 되게 버겁더라고요.
2: 아, 네.
1: 근데
2: 그렇죠.
1: 그런 걸 이제 싹 빼고 걷어서 이제 가요 스타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아. 점이 아무래도 좀 가장 어려웠어요.
0: 그러면 이번에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도전하시는데 향후에 이제 어떤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 요거는 요거고
1: 네.
0: 대회는 대회고 또 나는 뭐 전통길로 갈 거야 뭐라든지 아. 뭐 어떤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1: 네, 안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저도 스스로한테 네. 해봤어요.
2: 네.
1: 뭔가 이런 인터뷰 자리에서 꼭 뭔가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2: 네. 아,
1: 그랬는데
2: 네.

0: 있습니까? 이번 무대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와 진짜 저 사람은 노래 잘해. 어?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뭔가 메시지가 있어. 뭐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2: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전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노래 아 노래 잘한다 이거는 기본으로 네, 있고요. 오, 네. 네. 저는 제가 상품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3: 오, 상품성이 네.
0: 아, 저 사람 쉽게 얘기해서
2: 참, 네, 아, 네. 저 사람 참 무대에서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네네. 하는 게 목표입니다.
3: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거죠. 염경관이 떴대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봐야지 염경관 보러 가야지 아. 하는 어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자기 예술을 펼쳐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0: 그러면 지금 연습 과정에서 본인과 밴드가 한 것을 촬영해가지고 모니터하면서 지금 뭐 약간 디벨롭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2: 네, 매 연습 때마다 네. 촬영하고 네, 저는 네. 사실 뭐 저 혼자 할 때도 계속 촬영해서 보면서
0: 네.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갑자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되고요. 큰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더 애를 써서 좀 이 분을 한 분 한 분을 잘 소개를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예,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마지막 엔딩 구호 있으십니까? 엔딩 구호?
2: 아, 엔딩 구호요?
0: 네.
2: 한 번 더 할까요? 염경관의 출사표.
0: 아니요.
2: 아, 화이팅.
0: 그거 말고요.
3: 만관부
0: 만관부
3: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아, 근데 어쨌든 이 방송에서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일은 네. 또 굉장히 귀한 자리잖아요.
2: 맞습니다.
3: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은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거 이제 빼고 아, 네.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카메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0: 만관부 네. 예. 긴장하신 것 같아. 괜찮아요.
3: 아니면 네. 아버지에게
2: 아, 네.
3: 아버지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2: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3: 아, 예예. 네. 예. 아버지를 포함해서.
2: 네, 아버지를 네. 포함해서.
3: 네네네. 네, 네, 네.
2: 제가 서울에 온 지가 이제 7년이 됐는데요.
3: 어허.
2: 네, 서울에 온 지 7년 차인데 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왔던 게 아닌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참 부담감도 많고 참 다른 길이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일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막 생소하고 이게 그렇죠.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와중인데도 참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네,
2: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슬기 가야금과 노래로 편지에 들으셨고요. 염경관 씨가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1: 근데 이제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신청하셨어요? 이제 뭐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면 안될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했었습니다.
0: 근데 그런 분들 아시죠? 무대 위에서 또 날라가요.
1: 그죠. 해야죠. 해내야죠.
0: 연경관 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슬기 씨의 곡이었고, 무대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자, 계속해서.
1: 발음 잘해요. 진짜 발음 잘해야 돼요. 이제 이 팀. 신경 써서. 자, 가봅시다.
0: 자, 계속해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 보기.

0: 거라고요.
1: 한번 들으니까
0: 잘 지었다.
1: 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마 씨도 소개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개 호주 이렇게 띄어 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붙여서 해야 되고.
2: 네. 좋습니다.
1: 네.
2: 자, 개호주 밴드. 일단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멤버 구성.
0: 아, 지금 멤버는 네. 지금 드럼이랑
2: 드럼.
0: 기타, 베이스, 네. 장구 꽹가리, 검은고 그리고 민요를 부르는 사람으로 총 6명으로 구성.
2: 아, 싱어가 계시고.
0: 네,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면 드럼을 치고 계시는 지산 씨께서 이 팀을 일구신 건가요?
3: 아, 네, 맞습니다.
2: 그럼 드러머인데 어떻게 이 국악 이런 대회에 나오실 생각 하셨어요? 아,
3: 원래 전공이 이제 국악타악 전공이라 가지고.
2: 네. 오, 국악타악이세요?
3: 네, 맞습니다.
2: 드럼은 언제 배우셨어요?
3: 이 팀을 만들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2: 그러면
1: 진짜요?
2: 배운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1년 안 됐습니다. 네.
2: 그래도 막 이게 그 밴드 음악을 할 정도가 금방 돼요. 물론 금방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발이랑 써야 되니까.
3: 네. 근데 오히려 또 장구나 꽹가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1: 꽹가리, 장구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드럼 소리도 훨씬 더 이렇게 살아난다.
2: 너무 아하. 궁금하네요. 왜냐면 일단 이따가 어떤 음악입니까 여쭤볼 텐데 네. 음악을 만들었어. 나는 나는 국악 타악이야. 그래서 뭔가 팀을 일궈서 해야지. 그런데 드럼이 들어와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 처음에는 드럼에 큰 생각을 못 했는데 실용하는 친구들이 네. 드럼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2: 아, 네. 아 실용하는 친구들이.
3: 네.
2: 아 그럼요 실용음악이니까
1: 그렇겠죠.
2: 네, 네, 왜 걷다가 잠을 오겠어요. 국악 박범태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 옆에.
3: 근데 이제 네. 그럼 저도 한번 경험을 쌓을 겸 해가지고 그럼 내가 드럼을 배워볼까.
1: 관심이 있긴 있으셨구나 네. 드럼에. 예.

0: 여기까지. 아니 드럼이 꼭 있어야 되는 곡이었네. 예.
1: 드럼 엄청 잘 치시네.
0: 그리고 드럼 너무 잘하시는데요.
1: 드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잘하시네.
0: 앞으로 드럼 쪽으로도 쭉 가실 겁니까?
1: 공부하신 김에.
2: 네, 네 일단 계속 공부를 네. 할 생각이긴.
0: 전통타악은
2: 계속.
1: 그것도 하고.
0: 그것도 하시고.
1: 네. 그 드러머들 보면 막 이거 스틱 막 이렇게 돌려다가 막 네. 막 물 뿌려놓고 네. 네,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블루스네요.
2: 네 맞습니다.
1: 그 베이스 기타가 그 음을 딱 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이렇게 계속 이러고 네. 하면서 블루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네. 이제 선진 씨 검은고이시잖아요. 네. 이 베이스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나요?
1: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3: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음역대도 비슷하고
0: 맞아요.
3: 역할이 이제 살짝 겹치다 보니까
1: 맞아요. 네.
3: 그랬지만 이제 검은고는 이제 또 특유의 주법이 매력적.

0: 여기까지. 아이 드럼이 꼭 있어야 되는 곡이었네. 예.
1: 드럼 엄청 잘 치시네.
0: 그리고 드럼 너무 잘하시는데요.
1: 드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잘하시네.
0: 앞으로 드럼 쪽. 근데 중요하긴 하더라. 예, 베이스가. 예.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을 받았는데.
1: 네.
0: 이 사진이 굉장히 또
1: 뿌려다가 막 네. 막 그 물 뿌려놓고 네. 예,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블루스네요.
2: 네 맞습니다.
1: 그 베이스 기타가 그 음을 딱 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이렇게 계속 이러고 네. 하면서 블루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네. 이제 선진 씨 검은고이시잖아요. 이 베이스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나요?
1: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3: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음역대도 비슷하고
0: 맞아요.
3: 역할이 이제 살짝 겹치다 보니까
2: 맞을 좀 잡다 보니까
0: 네.
2: 이제 그 시대에 이런 밴드나 이런 팀들이 있으면
1: 네.
2: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의상을 어떻게 했을까부터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0: 네.
2: 좀 이제 그런 컨셉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요거 역시 지산 씨의 아이디어였습니까?
2: 예.
1: 근데 지산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찍은 거죠?
2: 네.
1: 혹시 뭐 사진 찍을 때 뭐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신가요?
2: 아, 아닙니다. 제가
0: 나 이거 사진 뭐 기가 막히게
1: 형님 형님 저보고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지산 씨
0: 지산 씨의 표정이 진짜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을 그대로 싱크로율을 맞춘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1: 일부러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0: 아,
1: 그러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컨셉이 그대로 무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의상 컨셉이?
2: 네 맞습니다.
0: 게다가 지금 홍일점을 맡고 있는 선진 씨 이 컨셉을 들었을 때는 또 어땠어요? 어이구 나 그래도
1: 맞나
0: 여자 연주자인데.
3: 네. 네. 이제 처음에는 갓까지 쓰는 거는 이제 좀 뒤늦게 결정된 사실이고
0: 아, 예.
3: 이제 의상 먼저 이제 정해지고 이제 자켓까지 입는 것은 되게 힙하겠다.
0: 네.
3: 국악 밴드.

0: 저 말고도 이제 친구들이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또 잘 챙겨주는 친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1: 담당이 다 있군요.
2: 걔네한테 네. 맡겼다.
3: 네, 본인은 이제 또 네. 팀을 위해서 네. 미래 지향적으로
2: 더 큰 그림을 그리는
3: 그러면 거죠. 본인은 네. 이 팀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말도 안 해. 사람 친구는 건 저 밑에 애들이 챙기는 거죠.
0: 네,
3: 네, 네. 그럼 제일 큰 형이세요?
0: 네, 맞아요. 네,
3: 그럼 뭐 하세요?
0: 저는 이제 뭐 일정 같은
2: 그 수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
0: 네.
2: 30% 공용.
0: 네.
2: 요 수치는 누가 결정한 그러니까. 겁니까?
0: 이거는 그냥 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정해졌는데
2: 네.
0: 30%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네. 그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금을 얼마 받았을 때 30%. 그게 1,500이었습니까?
0: 처음에는 제일 낮은 금액으로
2: 아 거기서부터 이게 올라가 봤구나.
0: 네, 네.
2: 그랬을 때의 30%가 가장 좋습니까?
0: 네.
3: 아니 지금 덩따님이 지산 씨가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2: 네.
3: 동해안 별식 굿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리 한 자락 들려줄 수 있나요? 여기 덩따님이
2: 소리 잘하세요?
3: 그 박범태 스님 제자면 네. 동해안 별식 굿 하셨겠네요.
0: 아, 네. 주술자로 네. 있습니다.
3: 네. 네. 배웠으니까.
0: 네.
3: 오늘 안 합니까? 청취자
0: 어떻게?
3: 약간 그냥 소리만 이렇게.
0: 소리만요.
3: 예. 네.
2: 그냥 뭐 짧게.
0: 남산은 푸니요 주산은.

0: 여기가.
1: 분위기가 나네.
0: 아 그리고 진짜 말씀하실 때랑 소리할 때랑 또 느낌이 달라지네요.
1: 그리고 전 되게 신선하게 다가온 건 그러니까 무슨 어떤 창작 지금 창작 국악 대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평상시 때도 막 창작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위주로 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 동해안 별신굿을 공부하시고 그쪽 전공을 아예 하시는 분이

0: 저기 범태 쌤이랑 이희문 선생님
1: 네.
0: 공연도 몇 번 보고
1: 네.
0: 뭐 김반장이랑 네. 하는 네. 그런 공연도 보다 보니까 관심이 좀
2: 밴드 쪽에
0: 네, 생기기도 했고
1: 네.
0: 그러다가 일본을 갔는데 그 라이브 펍에서
1: 네.
0: 로커빌리 장르를 가지고 하는 그런 펍을 갔다가
1: 로커빌리 장르가 뭡니까?
0: 로큰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1: 에.
0: 엘비슨 프레즐리 그런 류의 음악을 딱 듣고 아 이거랑 민요랑 좀 융합해 보면 재밌겠다 싶어 가지고
1: 동해안 별신꽃이랑 콜라보할 생각은 안 해 봤어요?
0: 이제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아, 모르셨어요?
3: 네 몰랐어요.
1: 얘기 좀 해줘요. 얘기 좀 해줘요.
4: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1: 멤버들한테
4: 얘기할 때가.
0: 아니,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1: 아 뭐 늦게 들어왔었습니까?
0: 네.
1: 아
4: 소진 씨 들어온 지는 얼마 된 건데 그러면?
3: 어 한 1월쯤에.
4: 아 올 초에.
3: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어쨌든 네.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랑 그 동해안 별신꽃과 또 무엇인가로
0: 네.
1: 콜라보해서 막 해봤었어요.
0: 네.
1: 그러면 지금 국악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분들 뭐 베이스 기타랄지 기타
0: 네.
1: 이런 분들이 잘 뭐 이렇게 알던가요?
0: 아니요. 이게 박 개념 자체가 좀
1: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네. 어렵잖아요. 맞아. 국악하는 사람들도 동해안 별신꽃 장단을 알 수가
4: 몰라요?
1: 없는데.
4: 몰라요?
0: 네. 그래서 그 박 개념 잡는 것부터가 좀 이제 어려움이 컸었고
1: 네. 네.
0: 이제 그 음계 쓰는 것도 이제
1: 다르고
0: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렵고 그쪽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1: 근데 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한 장단이에요? 이를테면은

0: 애가 느끼기에 동해안 별신 꽃은 진짜 지금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은 네.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회 이제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은. 네. 어느 순간에 지산 씨가 진짜 하고 싶은 동해안 별신 꽃으로 뭔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도전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1: 저도 왔으면은 네. 좋겠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도

0: 저희가 예선부터 이제 같이 함께 영상 찍으면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운이 좋아서 왔으니까 온 김에 이제 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 대통령상 받고 30% 떼어주고 N분의 1로 싹 해가지고 예,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묵한 우리 지산 씨. 예.
2: 이제 선진이가 다 해줘가지고 저는 그냥 개호주 화이팅 이 정도로
3: 핵심만 부가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핵심만.
1: 집에 가서 말해요. 집에 집에 갔어요.
2: 집에서도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1: 엄마 밥줘 이거 외에는 거의 안 해요?
2: 예, 뭐 이제 요즘 또 집에서 주식 얘기 말고는 안 하고 있어요.
3: 왠지 코스피 얘기합니까?
2: 네.
3: 아, 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청곡을 하나 해주셨네요. 척 베리의 Johnny Be Good.
2: 예.
1: 네, 요걸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2: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 네.
2: 이제 그 라이브 펍에서 처음 들었던
3: 그 음악이 이 음악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름새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

피부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이 자외선이 꼽힌다고 하죠. 흐린 날씨에 보통 뭐 오늘은 햇볕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WHO에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자외선 차단 습관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잘

0: 제가 감히 두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 있잖아요. 스리랑 부부. 예,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 개그맨이시죠. 이미화 씨와 김한국 씨가 나왔던. 언젠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그 시청률이 60%인가요? 예, 그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간만 되면 길에 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유행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신영이 명창이 거기서 소리북과 함께 재담으로 같은 코너에 출연을 하셨었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경우에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예. 요즘도 뭐 예를 들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노래하는 그 예술가들 많이 나가서 소리꾼들이 많이 나가서 또 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신영이 명창이 그 프로그램 나갔을 때 아, 주위에서 엄청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소리꾼이 거기 개그맨들 그 코미디 하는 데 가서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안 나가면 안 되느냐 이걸 신영이 명창에게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스승이신 김소희 명창께 전화가 지금 요즘 세대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분으로 꼽으라면 박동진 명창의 제비몰로 나간다?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고 사실 이제 좀 오래된 기억이니까 근래에는 남상일 씨가 이제 TV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 노래 잘하고 좋더라 재밌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원조격이 되시는 분이 바로 신영이 명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향가중 춘향모친과 어사상봉 대목 신영이의 소리 신규식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 한참 빌고 있을 적어 그때 어사또가 이만하고 서문밖에 보더니 내가 선영의 덕으로 가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저 장모와 향당이 덕이 절반 이상이로구나. 내가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장모 성질에 한바탕 위어 뜯길 테니 여러 사람이 부른 것처럼 한번 슬쩍 속일 수밖에. 이루노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루노라 이루노라. 춘향모친 빌라 깜짝 놀래. 얘 향단아 전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 목숨이 죽으려고 전성주 조상이 발동을 하였는가. 어떤 사람이 술 많이 먹고 5, 6월 장마통에 토단 무너진 소리 난다. 좀 나가보거라. 향단이 충충 나가더니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신 게라. 오 너희 만화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만화님 바뀌었던 거린 같은 사람이었고 만화님을 잠깐 뵙자는데요. 향단아 내가 정황 없어 나가겠냐. 가서 그 사람한테 마님 안 계신다고 딱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 안 계신다고 딱 보내래요. 딸한 소리까지 밖에 다 들어가도 여쭈어라. 그분 안 계시거든. 아까 빌던 이몽룡 씨 잘 때라고 빌던 그 양반 나오시라고 해라. 만화님 그 사람이 딸한 소리까지 들었다고 저 잠깐 나오시라는데요. 아이고 이 급살 맞아 죽을려나. 응? 아 그 사람한테 딸한 소리까지 했으니 그 사람이 가겠냐. 아이고 이 썩 들어가지 못해. 늙은 날을 누가 와서 오느라 가느라 한단 말이냐. 춘향 모친이 떠들고 나오는데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어머니가 나고 간디.

하기 쉬워나요. 인상 한마디는 전적 없고 내 집 본질을 단지 면서 싱글 빙글이 비웃으며 여보게 창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 알고 이가라면 이갈리

이어지는 곡은 그래서 장사익 선생님이 부른 연주한 태평소 연주를 들어볼 텐데 다행히 국악방송에 음원이 있어서 저희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태평소 연주를 하시는지 모르는 분도 꽤 계실 텐데 실제로 그 이렇게 나중에 프로필, 개인 프로필을 이렇게 내서 적은 거 보면 전주 대사슴놀이 농악 부문 이렇게 수상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태평서 연주로 참여를 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광수 명인과도 각별히 지내면서 태평서 연주를 많이 맡아서 하신 그 이력이 있으시죠. 오늘은 소고춤 반주 음악을 들어볼 텐데요. 장사에게 태평서 연주고요. 2987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2987님께서 장사에게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태평소 연주로 바꿔서 보내드렸습니다. 소고춤 반주막이었는데요. 장사에게 태평소 연주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이름하여 황선백 오늘은 퉁소 연주로 북청사자놀이의 반주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부는 악기를 모두 퉁소 혹은 퉁에로 지칭하던 세대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 때는 퉁소보다는 부는 악기는 다 필이었었거든요. 근데 위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때는 부는 악기는 다 그냥 퉁소, 퉁에였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런 상황이 무색하게도 요즘은 사실 이 퉁소를 공연 현장에서 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악기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상황에서 현재의 이 명맥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이 상황까지 참 퉁소의 개인적인 입장도 참 괴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북청사자놀이의 반주음악이 큰 몫을 합니다. 북청사자놀이의 대부분의 반주음악이 바로 이 퉁소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에 요즘은 대금 연주자들이 또 퉁소 연주를 따로 익혀서 퉁소 산조나 또 지금 보내드릴 이 북청사자놀이에 나오는 퉁소 음악을 익혀서 다른 창작음악을 만드는데 또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청사자놀음의 퉁소와 산조, 퉁소 산조를 불 때 쓰는 이 퉁소는 사실 규격과 형태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편의상 부를 때는 북청사자놀이용 퉁소, 산조용 퉁소 뭐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금 소리와 헷갈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 대금 같은 경우에는 농음, 음을 흔들 때 대금을 앞뒤로 흔들거나 혹은 아래위로 흔들거나 각자만의 어떤 주법이 있는데 북청사자놀이의 퉁소는 단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단소처럼 세로로 부는 악기이기 때문에 음을 흔들어야 할 때는 악기를 그대로 두고 고개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어떤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목소리의 퉁소는 단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단소처럼 이렇게 세로로 부는 악기이기 때문에 음을 흔들어야 할 때는 악기를 그대로 두고 고개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어떤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투박하다. 예, 투박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굴곡이 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렇게 소리 나는 것도 대금은 아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금은 태금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퉁소는 진짜 퉁 하고 소리가 나요. 퉁, 퉁 이렇게 약간 침 뱉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툭, 툭, 툭 이런 소리가 김이 들어가는 취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센 김, 강한 김을 불어넣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유로운 음색에 비해서 상당히 야성적인 그런 악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오늘 뭐 날씨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울 때 대금 연주를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대금이 선풍기 강도로 한 2단이면 지금 퉁소는 한 4단에서 5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청사자놀음, 사자춤, 이 장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초장, 그리고 초장부터 말장까지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직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자주 듣는 연주 가락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함께 잘 들어보시죠.

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타악기 연주자도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서 지금 들으신 음악보다 이제 훨씬 힘차게 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들으신 음악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람 같이 예,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녹음이 참 잘 된 예, 그런 음원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7807님께서 진짜로 선풍기 5단만큼 시원한 퉁소 음악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선풍기를 이제 밤에 틀게 되더라고요. 창문 열어놓고 예, 틀게 되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서 새삼 아 우리 동네 닭은 정말 일찍 일어나는구나 라는 한 새벽 3시 반쯤부터 꼬캬오 하고 울면 아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닭이 울어도 뭐 잠이 깼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이어서 잠을 잤는데 요즘에는 항상 여러분 그 머리맡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잠이 깬 김에 휴대폰을 드는 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니까 아침에 오전에 일정을 소화하거나 할 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들 숙면을 취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함께 음악

면을 바라보니 제 왕은 700리 보강은 천인 세견대 전해못상

0: 불러. 에고 보라지 놀라는 장성
1: 공덕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어부사 보내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오늘의 선곡, 피디님의 선곡은 바닷가로, 물가로 몰려가 있는 게 아닌가.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선곡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부사의 참 한가로움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어부사 보내드립니다. 어부사 보내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오늘의 선곡, 피디님의 선곡은 바닷가로, 물가로 몰려가 있는 게 아닌가.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선곡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부사의 참 한가로움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어부사 보내드립니다.

0: 의자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닐 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거기 앉아서
1: 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 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0: 그런 마음들 다 이렇게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
1: 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 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강초하교의 여러분의 소리로 경상도 거창의 질꾸내기, 질꾸내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질꼬냉이, 뭐 길구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이창배, 정등만 외에 전수생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서 도라지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7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삼부자 타령을 만나보겠습니다. 평안도 민요인데요. 황해도 전 지역과 평안도 일부에서도 불렀다는 느리게 타령과도 후렴이 비슷하다고도 하네요.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볼 삼부자 타령. 제목이 왜 삼부자 타령인지 궁금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민요의 제목을 노랫말에서 따오는

0: 우리 어르신네 금년 갈범이 간일급이요.
1: 자취는?
0: 7살 쭉 쪼갰어요.
1: 3살반이로구려.
0: 책임지는 군평이 아들놈이로군.
1: 노형은 몇 살이요?
0: 나는 금년에 87급이요.
1: 아 그럼 부모가 아니라 손자뻘이 되는구려.
0: 긴 기내를 곱게 보내고 어서 운신놈을 만나 내길이.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 보다 자식이 나이 많이 먹은 데가 어딨겠소.
1: 그렇지.
0: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백호고 1년에 첫 뼈는 거 그래.
1: 우수가.
0: 오라 우수가.
1: 너 형 네 자손이요?
0: 염라대왕 자손이요.
1: 파가 어디요?
0: 왜 김치 담그려. 저 남대한박 사계요.
1: 청파로 구려.
0: 무더니 까오.
1: 너 형 무슨 차행이요?
0: 차행을 모르니.

0: 치네.
1: 이거 왜 이러?
0: 내가 간질병이 있어서 그렇소.

자, 김죽, 파류, 가야금, 산조, 휘모리부터 세산조시 데모까지인데요. 박현숙의 가야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끝부분에 이렇게 탁 풀리는 대목 들어보면 긴장감이 이렇게 탁 꾸준히 잡고 가다가 이게 그 긴장감이 이렇게 탁 풀어지면서 뭔가 그 카타르시스가 깨워볼까 백두산 띄움지고 잡고 가다가 이게 그 긴장감이 이렇게 탁 풀어지면서 뭔가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우리의 어떤 일상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연희를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만화경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 국악원 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 지역의 전통 예술을

김천흥, 임해방, 전왕, 조용자, 장홍심, 김수학 등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의 춤을 계승해온 보유자와 이수자, 그리고 현역 명무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6월 21일 일요일 국립국악원에서 명인과 명무가 전하는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국악 관현악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6월 26일 금요일 국립극장 달얼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AI죠. 이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로봇 지휘자를 선보인 부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죠. 이번 공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오프닝곡 데이터의 바라를 비롯해

0: 네, 갑자기 능률이 오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험 공부를 위해 책을 펼친 순간이었죠. 평소엔 보이지도 않던 너저분한 책상이 갑자기 눈에 거슬리며 그걸 정리해야 공부에 집중이 잘 될 것만 같았고요. 잠시
1: 임금이 나이 어느덧 13살이 되어가니 음식 솜씨도 뛰어나거니와 의술에도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에 금상첨화격으로 인물 또한 절색이라.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장금이가 의원들을 도와 환자들을 치료하여 신동의원이라는 소문이 이골 수령의 귀에까지 들어갔구나. 이때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마침 조정에서 은혜를 뽑는다는 소문이 나자 고을 수령이 장금을 추천하여 은혀

0: 일 갑술시 담경유조를 주고 흐릴요시에 대장경 사명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맥이조에 사매관 사이분 오성공 육공손 치료관 팔레관 구혈기 삼기를 붙여 팔목관 좌맥을
1: 어려운 시험들이 끝도 없이 기다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서 딴짓을 하던 그때는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도 끝일 줄 알았지만 사실 더 어려운 시험들이 끝도 없이 기다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서 딴짓을 하던 그때처럼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수록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시험을 끝내고 나면 또 모든 게 귀찮아지면서 그냥 쉬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철없던 학창시절처럼 매번 시험 기간마다 책상 정리나 백분 토론으로 도망을 칠 수는 없지만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다들 한두 개쯤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공연을 한다? 이건 못 참고 아무리 바빠도 가서 봐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야구 팬들은 아무리 바빠도 야구 중계는 틀어놓고 일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께는 그런 대상이 무엇일지 궁금한

바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참 진지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게요. 저는 이제 해금을 전공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악보를 외워서 네, 실기 시험을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이 악보가 아무래도 옛날 음악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자로 적혀져 있는 정관보를 보면서 이제 악보를 외워서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악보가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안 외워질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악보를 복사한 악보들을 보면서

는 공연입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은 영화 원앙소리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민소윤을 주축으로 2018년에 결성된 그룹이죠. 이번 공연은 노을량의 멤버들 뿐만 아니라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과 청소년 가야금 병창 3인 그리고 어린이와 어르신의 목소리를 각각 대표할 이들의 협업으로 세대별 목소리를 더하고요.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관객의 몰입을 이끌 예정인데요. 자,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0: 을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저 기특하죠. 오늘 마지막 시험을 끝내게 됐네요. 저도. 네.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저는요, 시험이요. 학교 자격증, 운전면허 시험이요. 모르는 문제에 연필 굴려서 찍었는데요. 70%는 맞췄던 것 같아요. 연필아, 고마워. 인기 프로그램 만나 찍어줘서. 와, 근데 연필 굴려서 찍으셨는데 70% 맞추신 거면 대단한 확률 아닙니까? 그쵸? 굉장하신데요? 멋지시네요. 자, 갓난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정 엄마 집에 들렀다. 와, 근데 연필 굴려서 찍으셨는데 70% 맞추신 거면 대단한 확률 아닙니까? 그쵸? 굉장하신데요? 멋지시네요. 자, 갓난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정 엄마 집에 들렀다가 이것저것 맛있는 것좀 사다 드리고 오긴 했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니까 속상하네요. 지금 버스 타고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어머님 좀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서도 밴드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사랑가.
1: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2: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1: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꼬운 긴 그네줄을 말하는 거죠. 자, 화려한 그네줄을 벽도 가지에 휘휘칭칭 감아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벽도는 복숭아 나무인데 신선들이 산다는 선경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도령의 눈에 지금 그네 뛰는 춘향이의 모습이 선녀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묘사한 다음 사설이 바로 덩덩쿵쿵따로 가려진 채 시작됐는데요. 덩덩쿵쿵따 번뜻 들어 양 그네줄을 갈라잡고 이 덩덩쿵쿵따에 어떤 노랫말이 숨겨졌을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과연 무엇을 번뜻 들어

오늘의 정답과는 정말 거리가 먼 손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3515님께서 3번 찍었어요. 수수꽃다리 타고 있는 춘향 보미님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우, 춘향이처럼 예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자, 6855님께서 꼭 가느라란 예쁜 손인데 큰아이는 저의 손과 똑같이 손가락이 짧고 통통해요. 이건 저를 닮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복 있는 손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네. 자, 월양거무님께서요. 저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2번 찍을래요. 흐흐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9249님께서요. 작은아이는 손가락이 길고 가느다란 예쁜 손인데 큰아이는 저의 손과 똑같이 손가락이 짧고 통통해요. 이건 저를 닮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복 있는 손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네. 자, 월양거무님께서요. 저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2번 찍을래요. 흐흐흐. 1번은 아무래도 제 얘기 같아서 호호. 해주셨네요. 네. 자, 1번 섬소목수, 2번 찰옥수수, 3번 수수꽃다리입니다.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226님께서요. 제 손이 이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거칠어졌네요. 남편 듣고 있나?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분 같이 만나 들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2723님께서 연주하는 우리 보미님 손이 이것이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0: 연주와 노래로 봉선화가 듣고 왔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1: 장장채승 그네줄 비늘어진 벽도 가지 휘휘 칭칭 감옥 메고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강릉 19도, 광주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강릉 28도,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비오비의 연주와 노래로 창부타령 2590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랑토끼님께서요. 오랜만에 왔어요. 늘 퇴근 후에 병원 투어하고 마사지 받고 운동 PT 받느라 이따가 재래시장으로 옥수수 사러 갑니다. 섬섬 옥수 부럽다요. 늘 코팅 장갑 끼고 일하다 보니 두꺼비 손입니다. 하셨는데요. 멋진 손이죠. 6700님께서요. 보기에 손자가 좋아하는 찰옥수수 들리네요. 내일은 옥수수 좀 사다가 쪄야겠네요. 해주셨고요. 0876님께서요. 방송을 듣기만 하려고 했지만 계속 힌트를 확실하게 주셔서 못 참고 답을 보냅니다. 섬섬옥수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는요. 손가락이 긴 섬섬옥수 손 너무 부러워요. 해주셨네요. 아유 저도 손가락이 참 짧아서요. 부럽습니다. 8852님께서도 듣기만 하다가 자꾸 힌트 주셔서 유혹을 못 이기고 정답 보냅니다. 주부 손이 섬섬옥수면 안 되겠죠? 소뚜껑 같은 제 손이 잘 자랑스럽네요. 그럼요. 자, 8833님. 찰옥수수 6개 만원 주고 어제 사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최고. 화이팅 해주셨고요. 보나명님께서요. 섬섬옥수 같은 한글 한글을 완성해 귀중한 박사 논문을 탈구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에 섬섬옥수가 나오네요. 옥수수 알도 이 섬섬옥수 같은 느낌이 나죠. 다른 예시가 너무 웃기고 재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지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1부 끝곡은 승승장군님의 신청곡입니다. 김보미의 생황 연주로 봄날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

한승석의 노래로 풋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지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623님께서요. 이제 난만하다의 뜻을 확실히 알겠네요. 복습에 놀라운 효과죠. 계속 들으면 유식해지는 방송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2089님께서요. 퇴근길 콩나물시루 지하철에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하게 네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6449님께서도 우리 가락 최고 아무리 바빠도 퇴근 후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네, 퇴근하고 쉬시고 싶으실 텐데도요. 그렇죠? 9249님께서요. 하루 일과의 마무리를 댄스 학원에서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약속을 잡지 않아요. 가끔 근처에 사는 친구가 퇴근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하는데 댄스 학원은 포기할 수 없어서 만남을 가져도 짧게 가지고 아니면 다음을 기약해요. 이런 저 친구는 서운해하지 않고 댄스의 진심인 척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친구분 이거 이해해주시는 거 고맙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쵸? 멋지십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빨리 일을 처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확정 났어요.

소리님께서도 저 논문 통과한 거 축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852님께서요. 아무리 바빠도 설거지는 못 참죠. 설거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쌓이기 시작하면 무섭게 쌓이고 또 쌓인 거 포노라면 온몸이 녹아내리거든요. 보자마자 무조건 초전 박살내야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설거지 덤벼라 해주셨는데 어우 의지가 문자에서도 느껴져요. 너무나 부지런하신데요. 대단하십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김여주의 노래로 소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새로 태어난 아기 판다 이름은 공모전을 통해 정해질 계획인데요. 앞서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국민투표를 통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6855님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 시작의 연주와 노래로 북천이 말다커늘. 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6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이에요. 저 박사, 네, 축하곡으로 상모 한번 돌리고 싶다 하셔서 띄워드립니다. 박승희의 상모, 함께 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885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6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이에요. 저 박사, 네, 축하곡으로 상모 한번 돌리고 싶다 하셔서 띄워드립니다. 박승희의 상모 함께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천년의 세월을 고개를 끄덕이며 상모가 도...

0: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0: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1: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 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을
2: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꽃과 고양이, 바리톤 이규석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801번님께서 5월 마지막 주 방송에서 제가 우리 삶의 깊이는 얼마나 멀리 갔느냐보다 멈춰서서 얼마나 깊이 나를 돌아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드렸더니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감사 인사 남겨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4510번님께서도 계절의 여왕 5월이 좋지만 바쁜 농번기라 농촌의 식당들은 장사가 안 되는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문자와 함께

최연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호섭 씨, 손승교 작곡, 옛날은 가고 없어도, 바리톤 최연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지연이 부른 니미시어, 바리톤 최연수가 부른 옛날은 가고 없어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은 인간의 정신이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꽃이 타올랐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평거 일소백미생이입니다. 김연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음악이 함께한 일명 몰입형 창작 음악을 통해서 그의 작품을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작곡가 백유민은 뉴욕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에서 작곡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수학 과정을 보면은 사실 국악 작곡계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는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귀국 후에 여러 국악 관련 악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계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온 여성 작곡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열전이라든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3분관현악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오작교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앙상블의 음악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검은고와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품은 공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백유미가 작곡한 정음 여백의 흐름 그중 파트 1 숨 들었고요. 사운드 디자인의 정희석, 검고의 김혁수가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16일

백유미 가자 곡한 정음 여백의 흐름 중 파트 3 울림 들었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정희석, 거문곡 김혁수, 피아노 이승우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몰입감 있는 음악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음악으로부터 빠져나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마지막 곡인 에필로그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은 에필로그 수련입니다. 약 9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이 곡도 프로그램북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면위에 머문 수련이 고요히 피고지듯 음악은 다시 잔잔한 침묵과 여백 속으로 스며든다. 겹쳐지고 흐르던 소리들은 천천히 힘을 내려놓고 희미한 잔향만을 남긴 채 고요 속으로 가라앉는다.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울림처럼 음악은 끝맺기보다 조용히 머물며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을 비춘다. 생각해 보면은 제목은 에필로그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잊고 있던 침묵의 소리, 고유의 소리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또 하나의 숨은 프롤로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 곡이자 오늘 FM과학당의 마지막 곡으로 에필로그 수련 듣겠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돌아간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지 않게 될 때, 하루에 한 가지씩 잊히는 말, 하루에 한 가지씩 밀려나는 말. 이재니 시인의 시 하루에 한 가지씩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기다림조차 희미해질 무렵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어떤 말을 잃어가게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말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6월 16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여완과 케빈의 어린 날의 겨울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이재니 시인의 시 하루에 한 가지씩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잊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어서 배문경의 아쟁 연주로 기억의 편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온도는 많이 올라가도 더운 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와서 가요나 팝송에서 못 느끼는 편안함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덥기는 더워졌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낮에는 저는 이제 낮 시간에 주로 집에 있는데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아유, 원래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에어컨 안 켜고 버티려고 하는 편인데 아이 그렇게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창을 열고 그 선풍기를 틀어도 공기가 뜨거워서 아유 어떻게 진짜 여름이 오긴 오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글과 음악의 온도는 아무리 따뜻해지고 아무리 높아져도 또 덥고 힘들지 않다는 거 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3033님은 목요일 이후에 입사가 확정이 날 예정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참 이거 이 지난한 여정입니다. 진짜 이 취업으로 취업으로의 길, 이거 취뽀라고 하죠. 취뽀, 취뽀의 길 진짜 너무나 멀고 진짜 힘든데 네, 잘 풀려서 네, 조만간에 또 확실히 확정 날 수 있기를 또한 저희 그런데도 응원할게요.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7416님, 아 7416님이 또 그 사이에 음악을 신청하셨군요. 인천시인님, 오늘 너무 더운 하루였어요.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양배추 썰어 한 접시 준비해놓고 그론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네요. 그론도 들으며 마음을 추스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진짜 양배추 썰어 한 접시 딱 먹으면 되게 시원할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아 근데 진짜 양배추가 몸에 좋기는 좋은데 진짜 저는 생으로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또 생으로 먹으면 약간 이렇게 생 야채들은 항상 이게 속에 탈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네, 아무튼 시간에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오래된 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홍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루에 한 번 꼭 울기 대 1년 동안 한 번도 울지 못하기,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기 대 내 속마음을 항상 다 들키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일 뿐이지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정말로 선택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저런 극단적인 선택이 무슨 의미냐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어때요? 그래도 재미있긴 하잖아요. 사실 문학을 읽는 것도 비슷한 일입니다.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는 극단적이고 특별한 일들이 자주 다뤄지고요.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하곤 하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공명의 시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명의 시클로였습니다. 이 조우하프 소리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곡이었죠. 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밸런스 게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양자태기를 해보는 상상을 하는 놀이, 이게 밸런스 게임이죠. 이런 상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여기에 정답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하루도

마음이냐. 또 이런 것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길 위에서 김덕수의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네, 김덕수의 여러분이 함께한 길 위에서였습니다. 돌고래님, 저도 친구들이랑 밸런스 게임 자주 합니다. 최근에 한건 100마리 벌레랑 같이 살기 대 100cm 벌레 한 마리랑 같이 살기. 시인님은 어느 쪽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진짜 이거. 100마리 벌레와 100cm 벌레. 근데 이거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같이 사는 형태가 어떻게 같이 사는 거냐. 그러니까 100cm 정도 되면 어디 장롱 밑에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공간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하나 내준다. 계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넣어준다. 뭐 그래서 거기서 보통 생활하고 밥 먹으러 화장실 가고 할때 나온다. 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 벌레랑 의사소통하기 어려우니까 내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계속 돌아다닌다. 근데 그런 거면 100cm 벌레가 아니고, 아, 그냥 뭐, 그냥 모르겠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동물이면 개나 고양이 오도 싫을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규칙이 안 생기면. 그 벌레와 규칙이 생길 수 있나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 100마리 벌레가 나을 것 같나? 아닌가? 뭐, 모르겠네요. 같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내 밥그릇 위에도 올라오고 이런다는 것일까? 아닐까? 아, 같이 살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또.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네요, 진짜 이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밸런스 게임의 기본 하나 골라야 되는 거니까 저는 100마리 벌레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이거 하다 보면 지쳐요. 친구들끼리 한 시간 하고 나면 서로 지쳐서 야 이제 집에 가자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 5143님, 아 저는 밸런스 게임 참 어렵네요. 회피 기질이 고개를 드는데 그래도 일단 뭐든 하나 선택해서 마주하려는 태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을 것 같지만 가까이 접하면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장르를 우리 전통과 함께 크로스오버해서 색다른 음악을 선보이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음악,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판소리 사랑가를 바탕으로 한 내 사랑이야, 소리 있게 때의 노래와 코가 어우러진 곡을 준비했습니다.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발달한 집시 기원 전통 예술을 의미합니다. 춤인 바일레, 기타 연주 토케, 노래 칸테가 3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함께 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할 수도요. 판소리 사랑가를 바탕으로 한 내 사랑이야, 소리 있게 때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짱아 짱거로라 걷는 길을 보자. 빵구두 서라 이 속을 보자. 아, 엄비.

0: 세금 털털 개 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 게 먹으려느냐
1: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죠. 이 소리기때 공연에서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플라멩코의 토케 기타 연주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0: 사랑아.
1: 빠른 연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줄과 몸통 사이 간격이 좁고 지판의 너비도 클래식 기타보다 더 좁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1302님, 인찬님 사랑가 잘 들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텃밭에 가서 일하는데 진짜 덥던데 인찬님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셔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또 다른 느낌으로 만나보신 사랑가 어떠셨는지 또한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9258님 아, 그런 극단적인 선택지에 밸런스란 이름이 붙어있는 게 그러고 보니 너무 언밸런스한데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 9시에 누워서 그론도 듣기를 이길 선택지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것 또한 언밸런스하죠. 진짜 누워가지고 그론도 듣고 있기, 뭐 이것만큼도 편안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3967님 오늘도 외손녀 등하원 시켰습니다. 에어컨 틀고 아기가 좋아하는 한우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한우 미역국을 좋아하다니 또 입이 아주 고급이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할머니가 이렇게 끓여주면 또 얼마나 또 기분 좋고 맛있을까요. 또 손녀가 맛있게 먹으면 또 그게 얼마나 또 좋은 기분일지 또한 또 상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이 해석한 새야 새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윤성의 여러분의 연주로 엘 바사로 아줄 감상하셨습니다. 새야새야를 새롭게 해석한 곡이었어요. 갓난이님, 오늘 어머니 뵙고 마음 많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오늘 방송 듣고 많이 위로되었다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5143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됐다는 이야기 오늘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하체 듣고 많이 위로되었다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5143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됐다는 이야기 오늘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날은 더워졌지만 그 덕분에 요즘 또 걷다 보면 능소화가 조금씩 보이기

2019년 6월 16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승환 씨의 노래였죠. 화려하지 않은 고백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건강식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무조건 무병장수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도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결과가 100% 보장되는 일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좋은 방향을 기대하면서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트소다님께서 큰맘 먹고 운동하듯 세수시켜줘야지 하고 다섯 켤레를 빨았는데요. 생각만큼 때가 지지 않고 오히려 황변이 생겨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신해철 씨의 민물 장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0302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예, 퀴즈 함께 풀어볼 거예요. 세 글자 퀴즈. 제가 노래를 아주 아주 짧게 불러드려요.

한번 먹으면 맛있긴 맛있던데요. 일단 그 겉에 뿌려져 있는 설탕이 예, 제일 먼저 이렇게 달달달 달디달게

모히또 한 잔, 노랑토끼, 모카나사, 금빛 노을님 등등. 예, 모카나사님은 세준님 출석 부른다길래 달려왔습니다.

윤상 씨의 잊혀진 것들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덩덕쿵 덕쿵이들 만나시죠.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요즘 좀 뜸하시다 싶으신 분들, 예, 출석 체크할게요 하면 이렇게 또 흔적 남겨주시는 거 보면서, 아, 소식이 없더라도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죠. 부채춤 담당 벽이님 막차 타셨습니다. 아, 웨스턴 가드님께서, 낮에 후배가 맛있는 커피 사와서 카페인 초과해요. 말똥말똥하네요. 오호. 방송을 잘 들으실 수 있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주무셔야 되는데 잠 안 오면 어떡하지? 저희가 11시 반쯤부터 이제 톤 다운해서 조금 슬슬 재워드리도록 하죠. 자, 말똥말똥한 기운으로, 그런 기분으로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 네, 앞에 딱 세 글자만 불러드릴 거예요. 그거 듣고 여러분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맞춰주셔야 돼요. 오늘도 정답 오답

아이를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의 마음을 언제 알아줄까요? 아이고 참 이 사연은 끝이 없다. 예, 우리 사고가 빠르셨습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0760님, 예, 그날 한강에서 우비 있고 빛 쫄딱 경험을 많이들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또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덕흥으로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이제 알아줄까요? 아이고 참 이 사연은 끝이 없다. 예,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아이들을 기다리는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은 참 끝이 없는데, 예, 끝없이 기다리다 보면 결국 끝이 온다라는 경험을 많이들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또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덕흥으로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은 떡튀수님이시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성함, 주소, 닉네임 알려주십시오. 예, 문자로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글자 퀴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3398님의 신청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클래식, 예, 김광진 씨죠.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막 그렇게 우는 거라고 하던데, 뭐 사람 말로 번역하자면 뭐 아가씨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실래요? 막 야골야골 그런 걸 수도 있고, 진짜로 노래일 수도 있겠구나. 예,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야골야골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귀에도 듣기 좋게 들리는 모양이다. 빵빵 권쌤님은요, 이음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에 나오는 대나무 숲 같아요.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숲 하시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다 제목 다 쓰셨습니까 이분? 아니죠, 그냥 앞에만 대충 쓰다 마셨죠. 그래도 방송이니까 제목을 제대로

윤종신 씨 그리고 스윙스 두 분이 함께 불러준 본능적으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나다님께서 할머니가 맨날 잔나비띠라고 하셔서 그때마다 저는 잔나비가 뭐냐고 10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100번 다 화 한번 안 내시고 원숭이라고 대답해 주신 우리 할머니. 아까 잔나비의 노래 들을 때 올라왔던 글인데요. 그래서 진짜 원숭이를 왜 잔나비라고 불렀을까 해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원숭이를 옛날에 납이라고 불렀다네요. 납.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좀 날쌔다란 뜻의 젠. 예, 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젠을 해가지고 젠납. 젠나비 하다가 이제 잔나비가 되었다라는 설이 아주 유력하다고 전해지네요. 나다님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노래를 시간상 지금 또 들어야 될 것 같다. 예. 2553님이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전상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이은밤과 함께하니 너무너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은영님께서 예전에 이음밤에서 세준 오빠가 종신님께 여쭤보겠다고 하신 게 뭐였더라? 라고 글을 주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예, 들었습니다. 자, 앞서 1부 끝에 예, 제가 윤종신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여쭤보겠다고 했던 내용이 뭘까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저희 금요일 코너에서 방호성우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방호성우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015B라는 팀이 처음 결성이 되고 그 팀은 정규 멤버의 보컬이 없어서 객원 보컬을 뽑아야 했는데 그 윤종신 씨의 데모 음악을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윤종신 씨를 딱 불러서 봤는데 그 얼굴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당황하면서 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의상 장호일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장호일 씨가 아예 안 되겠다 얼굴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정성원 씨는 아 무슨 소리냐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정성원 씨가 우겨가지고 윤종신 씨로 정했습니다. 근데 장호일 씨는 끝내 그 결정에.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예, 장호연 씨의 그 당시엔 랩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랩인가 내레이션인가. 요즘 래퍼들은 너에게 들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에게 들려줄 것이야 반 이야기 막 이러잖아요.

티라미수 케이크 We Are The Night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아들이 용돈을 줬는데 봉투 안에 29만 원이 들어있어요. 만 원짜리로. 이게 정황상 3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거 아들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일단 만 원짜리로 준 건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축가 두번 불러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림잡아 1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다 지인들이죠. 뭐 친구도 있고 형도 있고. 처음에는 또 해달라는 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는데 또 해요. 그랬더니 야, 난두 번째지만 네 형수는 처음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축가를 했죠.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눈을 딱 마주치면서 자, 우리 형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고민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 또 연락이 왔는데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까지도 내가 축하해주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 축가도 마찬가지고 축의금도 마찬가지고 할수 있는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고민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 또 연락이 왔는데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까지도 내가 축하해주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 축가도 마찬가지고 축의금도 마찬가지고 할수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건 저는 거기서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이에요. 저는 뭐 투표에 안 들어갑니다, 집계에. 자,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 지지로. 초혼만 챙기자. 예. 노랑토끼님, 그냥 패스하시죠. 성시경입니다. 너에게.

0: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판소리 흥보가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박타는 대목이겠죠. 판소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신재효는 흥보가를 박타령이라는 제목으로 내놓기도 했고요. 박타는 대목만 떼어서 박타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대목을 오늘은 좀 색다르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리꾼 김율희 그리고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가 함께 만든 음악이네요. 노선택과 소울소스는요, 동양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에 깔고 거기에 사이키델릭 록 그리고 재즈, 아메리칸 비트 그리고 한국적인 색채를 더한 음악 들려주는 팀이라고 전해집니다. 2017년부터 소리꾼 김율희와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레게와 우리 소리가 어울려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은 2019년에 나온 이들의 정규 앨범 Version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김율희가 들려드립니다.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박타령.
1: 그때여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한번 다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붙고 나면 도로 수북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아우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아우 너무 너무 좋겠다 돈과 쌀이 계속 나오는 풍경이 그려지고 쏟아지는 속도까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곡을 만든 노선택과 소울소스는요 2020년에는 그냥 소울소스로 이름을 바꿔서 예, 소울소스 및 김율희로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푸르메님 실근실근 신나네요. 복권 사놓고 기다리는 일주일 같은 기분. 복권도 이렇게 대박이 터져줘야 하는데요. 수박젤리님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초대석에 나왔던 이날치 밴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감상평 감사합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이 노래가 묘하게 오버랩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들려준 박타령 소울소스 및 김율희로 음반을 내기도 했던 노선택과 소울소스 김유리가 함께 들려준 박타령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끝나면 뭐 먹어야지, 뭐 먹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가끔 뭐 먹고 싶어? 누가 물어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뭐나뭐 먹고 싶은 거 없나? 먹고 싶은 게잘 없어요. 생각이 잘안 나요. 그래서 편의점 단팥빵과 희누이 먹으면서 만족하는 저를 보면서 나도 가끔은 좀 뭐가 먹고 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닭곰탕 검사 받고 나서 닭곰탕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7397님께서 내일 아침 7시에 근무 시작이라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안 오네요. 뒤척이다가 책 한 권 읽으며 이음밤 들어요 하셨습니다. 지금쯤은 잠이 드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아 어떡하죠? 5시 이제 5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잠시라도 좀 푹 깊은 잠에 빠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일 그 어떤 그 발인 예 장례식장에 발인에 참석을 하기로 해서 저도 한 5시쯤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일어나시죠 7397님. 4278님께서는 여행은 일을 안 해서 좋은데 체력은 더 소모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여정은 정말 정적으로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며 차 마시고 책 보자고 다짐하고 왔건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이틀 내내 물건 구경만 했네요. 일명 아이쇼핑. 아 그래요. 예, 뭐가 됐든 예, 내 취향껏 따라갔으면 성공적인 여행이고 뭐 그게 힐링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냥 민기적 빈둥빈둥 뒹구는 그게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여행하는 예, 그 동반자의 취향에 맞춰서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해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즐거우셨으면 됐어요. 예, 눈에 예쁜 물건들 많이 담아오셨죠? 자,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예, 소리꾼 장사익님 모십니다. 저도 이분 처음 뵙는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예,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시는 분과 인터뷰 라이브도 해주시나요? 아,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끝곡 억스 예, 피처링 배두훈 신진경입니다. 이별가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어느 심리학자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친밀한 안정감을 더 이상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전망을 내비춘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교해지면서 그런 전망은 이미 낯선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큰 밥상에 둘러앉아 밥도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살았던 시절이 그리 오래된 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략 이런 이야기죠. 동해 한가운데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를 향해 떠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라 신문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 작은 산을 살펴보도록 했죠. 산의 모양이 거북이의 머리를 닮았는데 산 위에는 대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는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기이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대나무로 절을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라고 해서 악기를 만들었고요. 월성 천존고에 보관합니다. 그 악기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질병도 없어지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면 날도 개이고 바람이 심할 때는 바람도 가라앉고 물결이 잠잠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악기를 만파식적,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악기라 이름하고 국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설화에는 되게 정치적인 맥락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금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설화임에 분명합니다. 이번에 그런 설화를 품고 있는 악기 대금소리 듣겠습니다. 자진 한입 듣겠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우리 향악기 대금이 품고 있는 만파식적 설화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설화가 신라의 권력구조 변화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정치적 맥락이 있는 이야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성골계 출신으로 왕통이 이어지던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진골계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왕권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 정당성을 합리화시킬 장치도 필요하던 그런 즈음에 이런 설화가 나왔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괴이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고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저런 해석이 있다 해도 이 만파식적 설화를 품고 있는 대금의 그 오롯한 소리가 달라질 건 없겠죠.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어부들아 듣겠습니다. 가곡에서 중거 평거 또 태평가 이런 노래는 우리 가곡의 가장 느린 음악 이수대업에서 파생된 곡들입니다. 파생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수대업이 인기 있는 곡이란 뜻이기도 하죠. 오늘 들으실 초강어부드라는 계면조 평거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두자머리시조를 노래합니다. 초강어부드라 곡이 낙가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화계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이런 시조신데요. 초나라 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고기를 낚아 삼지 말라고 합니다. 굴원의 충성스런 혼이 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니 아무리 큰 솥에 삶아도 그 충혼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굴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굴원이 회왕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모함으로 인해서 강남에 귀향을 갔다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마침내 초나라강 명라수에 빠져 죽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인조대의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낸 백주 이명한이 지은 시조십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어부드라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부분을 발췌해서 연주했습니다. 보통 여밀락을 연주할 때에는 4장부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연주하는데요. 이번 연주에서도 중간 즈음의 속도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4장 급박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짧은 여밀락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수년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락 전곡의 느낌을 느끼도록 한 연주도 의미가 있네요. 짧은 영산회상이나 짧은 산조 이런 곡들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음악이죠. 봄봄님께서 화요일에 생방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준비했습니다. 백구사는 정치에서 물러난 임무에서 화요일에 생방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준비했습니다. 백구사는 정치에서 물러난 인물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 이 정치에서 물러나서 한가한 바닷가를 갔습니다. 백구가 한가로이 날고 있는데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이에 노래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오히려 그런 삶을 즐기는 듯 보이는데요. 오류 춘광 경 좋은데 백마 금편 화류 가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버드나무 봄빛 경치 좋은 데에 백마를 타고 금빛 채찍을 들고 꽃놀이를 가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풍광을 다 만납니다. 2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침벽개 화홍 유록한데 만학천봉 빛은 새로워 호중천지 별건곤이 여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침벽개 화홍 유록하다는 말은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운침벽개 구름이 푸른 시내를 베고 있고 화홍 유록 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다 이런 뜻이죠. 호중천지 별건곤은 호리병 속 별세계란 뜻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을 누비는데요. 십리 정도 되는 백사장에 해당화가 피어 있는 모습, 그 해당화가 바람결에 나붓기는 모습까지 두루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구사 사장까지 내

십리길 백사장에 해당화가 피었는데 바람을 맞아 뚝뚝 떨어지는 풍경 끝부분에서 노래했는데요. 가야금 반주로만 노래한 백구사도 운치가 있네요. 가사 백구사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선율도 아름답고 목구성이 참 좋은 곡이죠. 가사 백구사는 전성, 요성, 퇴성 등 다양한 목구성이 돼 있는 곡이라서 부르는 이도 좋지만 감상하기에도 더욱 묘미가 있는 곡이 아닌가 합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더운 날 초강 어부드라를 들려주셔서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이번 스페인 출장에서 세비야가 가장 햇살이 따가워서 좀 놀랐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 스페인이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이라서 그렇겠죠. 더위 대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겠죠. 우리 붓들마을님께서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오셨군요. 건강한 입성을 환영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머슴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사라져간 우리 역사 속의 존재 머슴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혹은 이미 사라진 존재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지난날 이 땅을 살았던 머슴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도 머슴인데요. 소설가 강정규가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인물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썼습니다.

국세시기에 적혀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을 굿, 초연, 머슴날, 농부날 또는 종날이라 하여 시냇가나 산기슭이나 나무 밑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농악을 치고 하루를 즐겼다. 또 이날 그해의 농사로 장원에 뽑힌 집 머슴에게 삿갓을 씌워 황소에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면 이때 그 집 주인은 술과 음식을 내어 잘 먹였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엔 때묻은 무명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바짓가랑이는 정강이까지 걷어올린 채 조끼 주머니엔 담배 쌈지와 부싯돌을 넣고 작대기로 지게다리를 두들겨 장단을 맞추며 고개 너머로 나무하러 강부한 상머슴은 세경을 가장 많이 받기 마련이다. 애머슴과 상머슴과의 사이에 끼는 중머슴은 세경도 중간치기이다. 일 잘하는 머슴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몇 년씩 계속 살다가 장가까지 그 집에서 들고 행랑의 노비격으로 눌러앉아 안팎 일을 돕는 부부 머슴이 되기도 하지만 간신히 1년을 채우고 낯을 찌푸린을 만나면 몇 년씩 계속 살다가 장가까지 그 집에서 들고 행랑의 노비격으로 눌러앉아 안팎 일을 돕는 부부 머슴이 되기도 하지만 간신히 1년을 채우고 낯을 찌푸리며 나가는 머슴도 없지 않다. 마을 처녀를 넘보다가 몰매 맞는 머슴도 있고 동네 과부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하는 머슴도 있다. 대개 머슴은 날이 부옇게 밝을 무렵이면 일어나 쇠죽을 끓여야 한다. 주인집 할머니가 주무시는 사랑방에 여물소치 걸리기 마련인데 어쩌다 새벽참에 아랫목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주인집 노친네의 호령이 떨어진다. 겨울철엔 안채 부엌에 큰 솥에 물을 길어다 붓고 미리 불을 지펴놓아야 주인집 며느리가 나와 더운 물을 쓸 수 있고 그래야만 귀염을 받을 수 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물꼬를 돌아보고 꼬를 한 짐 베어 지고 돌아와 아침밥을 먹는다. 돼지죽을 퍼주고 그날 피울 풍년초나 값싼 궐련, 환곽을 받아들면 하루 일이 시작된다. 하루 일이 끝나면 주인집에 사랑방이 있을 때는 가만

연주하는 음악이라 풍성합니다. 김숙자류 입춘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김청만, 유인상, 김현수, 박지혁의 사물, 이재혁의 태평소, 이철주의 대금, 한선아의 가야금, 김무경의 아쟁, 왕기철, 김유경 두 분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야쟁, 왕기철, 김유경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머슴 코너 이야기에 보충해 주실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상머슴은 멍석도 짤 줄 알아요. 혹한기에 벽에 걸어서 두 달여 짜면 멍석 한 장 엮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머슴 아재가 문맹이어서 여름방학 때 책을 다 잘라서 풍년초 골연 담배 피시기도 했죠 하셨습니다. 아, 그 혹시 쓰는 책, 읽는 책을 다 잘라서 만든 건 아니겠죠? 아, 그런 추억이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진도 지역에서 전승된 강강술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강술래는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 예능보유자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박용순은 1938년 전라남도 진도 태생입니다. 11살 때 고향에서 친구들과 강강술래를 잘했다 하고요. 22살 때에 둔절리로 시집을 갔는데 당시 강강술래 대회가 열리자 둔절리의 선소리꾼으로 참가해서 2등상을 수상했다고 하죠. 박용순의 실력은 당시 같은 마을의 강강술래 보유자 최소심의 눈에 띄어서 마침내 전수생으로 선발됐고요. 이후에 최소심의 강강술래를 제대로 배워서 1993년에 진도 강강술래 보유자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강강술래 듣겠습니다.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대금산조의 틀을 완성한 분입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자신의 작은 증조부의 산조를 연주했네요.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박종기째 대금산조 함께 하셨습니다. 박종기 명인이 연주하던 대금 실물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국악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요. 오늘 산조를 연주한 박환영이 작은 증조부의 대금을 직접 소장하고 있다가 국악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보뜰마을님 신청음악 함경도 민요 궁초댕기 준비했습니다. 궁초댕기는 어랑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두 곡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데요. 사라져버린 존재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기초 노동을 제공해서 우리 삶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 머슴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날 걸어온 삶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보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가는 상가집 제청이구만. 자, 한마탕 놀다라 갈세. 가상자도 멋이 조금 있단가. 장단 없이는 또 못 놀아. 장단을 털어놓고 한번 놀아보는 것이었다. 헐.

0: 어째 어여 마누라.
1: 예?
0: 요놈이 안 나왔어도 나왔다 하고 나 이놈 골기는 한번 달아볼라네.
1: 알았어.
0: 어째 요것은 두상이고 두상 좋게 생겼다. 어째 요것은 눈이고 왔다에 눈먹게 꼭 동지새 딸이 어려주고 말눈 같네. 요것은 코고 코도 등실하기 참 좋다. 어째 요것은 입이고 왔다 이놈 입짝지도 본게 그만 술 잘 퍼먹었다. 어째 요놈 내려가시로. 요놈은 딱 걸려야지. 흘러 내리가 불면 내신세도 낭패다. 오냐 딱 걸려라 걸려. 오냐 걸려. 와라 허망하네. 허망해. 야 마누라.
1: 예?
0: 나 요놈 저 정문하러 가기 전에 나 개타랑 한잔 하고 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노란 참외가 보이고 녹색 수박이 나오더니 어느새 과일 판매대에 복숭아의 분홍빛이 등장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첫 복숭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좀 더 특별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경기도 안성 삼중면의 최원식 어르신입니다. 올해 94 되신 분입니다. 지난 2023년 91살의 나이에 직접 복숭아 나무를 심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둬서 출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은 아유 무슨 일이야 이제 하던 일도 정리해야지 그렇게 말할 시기에 이 어르신께서는

0: 오늘은요, 문물의 발달 이면에 남아있는 추억과 생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 창파 소상팔경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1: 심청을 모셔올려 배전에 앉힌 후에 닷을 감고 돗다르니 순풍이 절로 나서 지행 없이 떠나갈 적이

언제 월하고 제 깊은 밤 고소성을 배롤매야 한산사시부 진도 솔직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 창파 소상팔경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박민희의 노래로 여창가곡 개면조 준 거 꽃 보고 들으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쑤시개

0: 1부 마무리 곡 내드럼이었습니다. 연주의 김동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봅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
1: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여름 햇살을 듬뿍 머금은 과일, 복숭아를 빼놓을 수 없죠. 그 복숭아의 고장 조치원에서 반가운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24번째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우리 마음 속 뽀득뽀득한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볼까 합니다. 바로 걸레질과 청소 이야기인데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잖아요. 집안일 중에서 가장 고된

제주민요 마당질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강문희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아무리 세상 좋은 로봇 청소기가 나와도 저만의 청소고집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싹 돌리고 나서 먼지포로 구석구석 남은 잔먼지를 쓱 다듬어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걸레를 직접 쥐고 방바닥을 한번 쓱 닦아내야만 마음까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기계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한들 제 손으로 닦아야지만, 네, 그래야지 그 뽀득뽀득하고 개운한 느낌, 네, 그걸 진짜 느껴야지만 아, 청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1901년에 유선 진공청소기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빨래 2.1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한승석, 연주의 정재일이었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그 옛날 청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날씨가 덜 더워

마무리 곡 햇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한층은 왜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 외칠 준비가 되셨죠?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

오늘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국악그룹 이상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연으로였습니다.

작은 물의 태평가, 신혜의 노래와 피리 연주도 함께 곁들여진 노래였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요즘 화제 드라마 참교육. 그 드라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지금 게시판에 글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닥토닥님, 어제 정주행에서 끝까지 다 봤어요. 오, 몇 편짜리예요? 한 10편 정도 되나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주행을 쭉 해버리시다니. 7237님, 저도 4회까지 봤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고요.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 학교에서의 참교육은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학교가 평화로울까요? 맞습니다. 2446님,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드라마 속 우진 엄마의 행태를 보고 현실을 그대로 녹인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범죄인 행위가 학부모 대 교사로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 하는 건지 현실이 힘듭니다.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 이제는 잊혀져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얼마나 힘드신지 그런 힘듦이 이 세 줄의 사연에도 여기저기 묻어있는 것 같아요. 잘 공감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그냥 웃으며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뭐 제도적 장치 같은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도닥도닥님, 10부작이라고 하시네요. 10부작. 우와. 이은밤의 쭌디는 5화 추천이라고 또 추천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이세준 DJ도 이 참교육 드라마 잘 보고 있나 봅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사연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고

정산 초장 다스르니 은은한 청계수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목은 손풍에 배놓아

남기문 밴드와 소리꾼 민은경이 함께한 광대에 이어서 박초현, 김용우의 노래로 느리게 배치기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0853님, 어젯밤 비행기로 서울 와서 7시 반 출근했더니 완전 졸리네요. 아이고, 지금 막 출근하셨군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주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저껜가 수국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제주의 수국도 잘 보셨는지. 제주도 날이 좀 흐리고 비 오는 날씨던데요. 어제까지는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예보 있습니다. 소나기 내리는 곳 많으니까요. 출근하실 분들은 작은 우산 꼭 챙겨서 출근하시기 바라고, 한낮의 기온은 꽤 무덥습니다. 대구 31도, 대전 31도, 서울도 31도, 오, 여기저기 다 31도네요. 아, 청주 32도, 부산은 27도로 좀 시원하네요.

양잠은 누에를 키우는 일인데 누에가 좋아하는 게 바로 뽕잎이잖아요. 이제 문제 드려요. 뽕나무에 열리는 이 까만 열매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뽕, 2번 오디, 3번 머루, 4번 딸기. 좀 어려워요. 먹다 보면 입이랑 손이 시커멓게 물드는 달달한 열매인데. 아니 근데 서울서는 뽕나무를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락 페스티벌, 바로 영국에서 열리는 글라스톤 락베리 락 페스티벌인데요. 매년 이맘때 열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렉스 오렌지 카운티라는 뮤지션이 공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가서 본 건 아니고 그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 할 때 너튜브로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걸 봤는데요. 와, 이 후렴을 거기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관객들이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 유명한가 보다.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진짜 엄청난 히트곡이더라고요. 자,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알렉산더 제임스 오코노의 솔로 프로젝트입니다. 렉스 오렌지 카운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뮤지션의 음악이 굉장히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잘 비벼냈어요. 재즈, 힙합, 또 좀 나른한 베드룸 팝, 인디록, 소프트록까지 자신의 잘 비벼낸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의미의 노래 제목의 곡인데요. 플래티넘 싱글 히트, 그러니까 100만 장 이상 팔린 히트곡이고요. 퍼렐 윌리엄스랑 함께 작업한 테이커 드라이브라는 노래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프렌드를 듣는데 이 얼터너티브 팝의 장르적 특징이 그냥 매끈하게 들리죠. 렉스 오렌지 카운티라는 뮤지션이 공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가서 본 건 아니고 그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 할 때 너튜브로 싱글 히트, 그러니까 100만 장 이상 팔린 히트곡이고요. 퍼렐 윌리엄스랑 함께 작업한 테이커 드라이브라는 노래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프렌드를 듣는데 이 얼터너티브 팝의 장르적 특징이 그냥 매끈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도 기타 위주의 그런 사운드라서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자,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베스트 프렌드 함께 듣겠습니다.

0: 막 오래 있다가 온것
1: 그러니까 우리가
0: 같아요.
1: 촘촘하게 매일 보다가 이게
0: 예.
1: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라는
0: 아, 근데
1: 느낌.
0: 우리 창호 가족들 이번 주에 공식 서명을 한 이후에 의무 이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RR 뉴스 살펴볼 텐데 반가운 소식이 일단 있네요.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0: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게 됩니다.
1: 아하.
0: 그런데 총성이 멈추자 이제는 천문학적인 비용 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1: 아, 재건을 해야겠죠?
0: 네. 그런데 이게 참 가만히 있던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1: 네.
0: 두드려 맞게 생긴 거예요.
1: 오, 그래요.
0: 미국은 먼저 걸프 우방국들에게 이란 재건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450조 원인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1: 백악관 안마당에서 말도 안 되는
0: 네.
1: 것도 했던데요. 자기 생일인데 막 전투기 뛰어가지고 막 쇼하고 이러던데요.
0: 네, 정말 성대하게 뭐 본인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라고 트럼프 어떤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이란에게는 핵 포기를 유도할 당근은 주면서
1: 예.
0: 근데 주는데 미국 돈은 안 쓰면서 생색은 미국이 내는.
1: 이야, 이거 희한한 계산법이네요.
0: 예.
1: 걸프 우방국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었고
0: 네.
1: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긴 했지만 이게 그들이 야기시킨 문제는
0: 아, 할
1: 아니잖아요.
0: 말이 있죠. 야, 우리가 전쟁하라고 했냐? 이렇게 되는
1: 그니까.
0: 건데. 우리가 한 전쟁도 아닌데 우리 보고 돈을 내라고? 그러면 걸프국뿐만이 아니에요. 걸프국가들은 뭐 인접해서 본인들이 여기를 또뭐 재건을 하면 좋다고 한다고 쳐도 뭐 이렇게 양보를 해도
1: 네.
0: 이제 서방 국가들, 뭐 아시아 국가들까지 향해서 계산서를 내밀려고 하는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국, 프랑스 이런 우방국들에게 호르무즈

0: 하겠죠. 예. 뭐 어떤 대륙이면 길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름값 전망을 또 하나 해보자면은요. 예. 일단은 뭐 좋긴 하죠. 국제유가도 떨어졌어요.
1: 이미 좀 선반영돼서 떨어진 면이 네.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추가 급등 압력은 누그러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죠. 예. 원유 도입하고 해상 운송하고 정유사가 정제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우리 이미 주유소에 깔려있는 재고들이 소진되고 이 주기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1: 몇 달 걸릴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이 미국, 이란, 이스라엘까지도 이제 합의를 지킬지 이 준수의 여부인데 우발적 충돌로도 언제든 긴장이 재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원래 전쟁,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예. 4개월 가까이 도입선 다변화를 정유사들이 추진을 해왔어요. 우리 여기서만 원유를 받아오는 거는 안 되겠다 예. 해가지고 뭐 미국산이라든가 이렇게 다변화를 이렇게 중진류 경진류 있었는데 우리 설비도 좀 바꿔보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종전 합의 들려온다고 해서 이 말만 믿고 또 중동산 원유를 또 확대에 나서기에는 예. 비용과 리스크

0: 그 모근 이식 수술을 받다가 그게 또 실패해서 도리어 더 많이 빠지게 된 뭐 그런 경우들. 그러면 이제 취업 같은 것도 진짜 어려워고 위축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0: 한창 창창하게 사회생활을 도모해야 될 나이인데 이 정도로 심각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1: 반면에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0: 네,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희귀 질환들이 많이 있잖아요.
1: 예.
0: 이걸 건강보험으로 지지해 주는 게 맞느냐.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1: 예.
0: 그래서 특히나 환자단체들 또 대한의사협회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게 건보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이에요.
1: 양적이 입장이 다 좀 이해가 되네요.
0: 네, 저도 그래요. 그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1: 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또 여러 또 곁가지로 분분한 것들이 있는데
1: 네.
0: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

0: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령대별 비중으로 봤을 때 20, 30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1: 어이구.
0: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부분, 이것도 지적이 있습니다.
1: 이 모든 걸다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재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저거 지원받는데 요런 것도 의견이 또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오는 7월 4일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해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 네, 탈모가 미용의 영역이.
0: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오는 7월 4일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해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 네, 탈모가 미용의 영역인지 생존의 문제인지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자 한번 보내주시죠,
0: 네.
1: 의견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 RR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수인과 조선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을 잃었네.

조선블루스와 김수인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사랑을 잃었네 함께 들어봤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9414님 탈모라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를 듯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용 쪽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저희 집도 남편이 탈모가 심해서 아들이 약 먹고 있는데 약값이 비싸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자, RR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가봐야 되는데요. 지난 5월 18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겪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 영업을 조기 종료

0: 이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은 사실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어떤 시간들로 채워지는지는 뭐
1: 모르는 일이니까.
0: 대중들은 이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1: 예.
0: 이 밖에도 이제 뭐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발 방지로 그 대책을 내놓은 게뭐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면 정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제 라인까지 해가지고 기획 단계 모든 과정에서 리스크 검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여론은 차갑기는 하지만 어쨌든간 뭐라도 뭐 시도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는 긍정적인 일인 것 같고요.
1: 예.
0: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러면 스타벅스가 단기적인 매출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둔 조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1: 얼마나 달라지느냐겠지요. 보여주기식 수습이 아니라 브랜드가 사회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
0: 네.
1: 지난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고요. 대한민국은 체코를 2대 1로 꺾고 저승리했습니다. 월드컵 소식 살펴볼까요?
0: 한디님은 요즘에 정말 재미지시겠어요.
1: 재밌으면서 피곤해요. 새벽 한 3시

0: 이 동네예요.
1: 인구 52만 명의 작은 섬나라예요. 예. 52만 명이면은요 인구가 서울 강서구가 55만 명이고요.
0: 와.
1: 강동구가 49만 명 정도니까 서울의 한 구 정도.
0: 그러네요.
1: 그게 전체 인구인 거예요.
0: 와.
1: 섬나라고요. 스페인은 강호잖아요.
0: 세계 최강이죠.
1: 우승 후보예요.
0: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1: 우승 후보인데 네. 0대 0 결과를 내기도 했고 또 실점을 막았다는 거. 요거 때문에 이제 이 골키퍼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0: 예.
1: 자 그러면은 우리 중요한 건 이제 멕시코전입니다. 19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2차전 경기. 2차전에서 승리를 하면 32강 진출을 조기 확정하게 되고요.
0: 예.
1: 멕시코가 근데 이번에

왜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수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수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수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백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수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 얘기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0: 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 점의 그림 속에 담긴 400여 년 전 광주의 이야기가 창무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를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창작 창무극으로 16세기 회화 작품인 희경루 방해도를 현대 공연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작인 희경루 방해도는 1567년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했던 다섯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개회도입니다. 공연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과 우정,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희경루는 광주목 복권을 기념해 세워진 역사적인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 그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0: 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희경루는 광주목 복권을 기념해 세워진 역사적인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 그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에 이어서요. 이번엔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국악 무대 소식입니다.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가 자신의 음악 인생과 민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악 타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신승태는 경기민요를 수학하며 전통 성악의 기반을 다졌고요. 이후 밴드 싱싱의 보컬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요의 독창적인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공연에 이번엔 국립국악원과 지역국악원, 국악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무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표 상설 공연 토요명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토요명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음악과 춤의 깊이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흥과 신명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선 무용단 정기 공연 길이 펼쳐집니다. 연고무와 호남건무, 대신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춤과 소리, 연주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 초청 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 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예술단체인데요.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이수자인 수범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상설 공연 토요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